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드라마에서 축구 선수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가 실제 프로 축구 선수가 되어서 화제입니다. 이 배우는요, 미국 스포츠 코미디 드라마죠. 테드 레소에서 멕시코 출신의 공격수 역을 맡아서 이름을 알렸는데 알고 보니 이 배우는 어린 시절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으나 15세 때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둬야 했고요. 이후에 연기자의 길을 걷던 중에 축구 선수 역할의 배역을 맡으면서 다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요. 긴 고민 끝에 그는 배우 일을 그만둔 뒤에 프로축구팀에 지원을 했고요. 미국 프로축구팀인 엘파소 로코모티브 FC 구단에서 약 두 달간의 집중 테스트를 받았는데 구단은 그의 경기력과 태도, 팀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결정했다고요. 이에 그는 예전부터 꿈꿔왔던 오랜 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꿈을 향해 쫓아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대요. 축구선수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이제는 멋진 프로축구선수가 된 그의 도전에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집안을 울리는 햄스터의 쳇바퀴 소음에 시달리던 한 소년이 발상에 전화를 해서 화제입니다. 이 소년은 야행성인 햄스터가 밤새 쳇바퀴를 돌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차라리 이 시끄러운 소음을 유용한 에너지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추어 엔지니어였던 그는 수력이나 풍력발전소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오 아이디어 좋은데요.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릴 때마다 전기를 만들어내도록 설계했고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릴 때마다 핸드폰이 충전되도록 구현해냈는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소녀는 밤새 쳇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도 예전에는 소음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내 햄스터가 나를 위해 열심히 핸드폰을 충전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좋아진다라며 무척이나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해내는 능력이 대단하다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같은 소음이라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처럼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아틀란티스 소녀 들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어요. 자, 1부를 마무리할까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까지 이어집니다. 장주경님이 청해 주셨네요. 2부에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뮤지엄에서 12월

말을 정말 볼 때마다 하세요. 다음에는 제가 선수 쳐서 먼저 해볼까요? 그럼 재밌겠다. 나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먼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이 집 원두는 보통 원두가 아니라 수입 중에 최고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알고 먹어야 맛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뷰티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익명 요청을 하셨는데요. 형님, 1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준 제 엠마에게 지난 10년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고급 썬팅을 선물로 해주었어요. 그러느라 비상금 거액이 사라져서 아내한테 돈이 어디서 나서 했는지 설명할 궁리를 다 짜놨는데 다행히 아내는 썬팅이 바뀐 줄도 몰라요. 이제는 블랙박스를 위해 열심히 용돈을 모아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관심이 없으면, 그쵸. 뭐, 그냥, 뭐, 시커먼 거나, 뭐, 거무틱틱한 거나,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블랙박스를 위해서 열심히 용돈 모으신다고 했는데, 안 모으셔도 돼요. 저희가 드릴게요. 블랙박스 상품권 드립니다. 김영중의 오늘의 운세, 0641님 청해 주셨고요. 토이와 윤하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으로 이어집니다. 5085님이 청해 주셨어요.

김영중의 오늘의 운세, 토이 윤하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까지 들었어요. 0389님 사는데요. 부모님 모시고 강원도로 여행 가고 있습니다. 운전대 잡고 계신 아버지가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올 때마다 음정, 박자 다 틀리게 심지어 가사도 아버지 마음대로 부르시는데요. 어머니가 조용히 갑시다 하고 두 번째 경고하셨어요. 이러다가 라디오 끄라고 하실까 봐 너무 무서워요. 조용히 갑시다. 조용히 갑시다. 아이고, 끄시는. 에. 아, 그 세 번째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철분제 드립니다. 1428님. 자디, 저는 인삼보다도 귀하다는 고3 엄마입니다. 내내 속 썩이는 일 없이 열심히 공부한 우리 고3 아들. 이번 중간고사를 좀 못 봤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흑화한 것 같네요. 이후로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아직 포기하지 말자. 아직 5월이야. 제발. 하셨습니다. 아이, 뭐. 애들도 힘들죠. 우리 심리적으로 뭐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예,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뭐 잘해왔으니까, 그죠? 예. 칫솔 치약 미스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제이지와 알리샤 키스의 Empire State of Mind.

금요일은 오늘은 건강 관련 퀴즈인데요. 요즘 제철 야채들 많죠. 그중 하나인 보라색 빛깔의 이것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항산화 성분도 많고 양념을 하지 않고 생으로 먹었을 때 100g당 약 20kcal 수준으로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에 따라서 칼로리 폭탄 음식이 되기도 하죠. 이것은 스펀지처럼 기름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기름에 볶는 조리법을 사용할 경우에 계속 기름을 흡수하고요. 보기에는 기름 많지 않아 보여도 이것 안에 가득 든 기름 때문에 칼로리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기름이나 단짠 양념 없이 찜으로 드실 때 가장 좋은 보라색 제철 야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당근 2. 오이 3. 호박 4. 가지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세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간장 양념 세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즈의 음악 들을까요? 가지마 가지마

0: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1: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0: 예산도 맞춰서?
1: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0: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강화대교부터 4차로에서 작업 시작된 한남대교 쪽으로 50분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 서강대교 일대 3차로에선 녹지 작업 시작됐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릉 분기점 3차로를 막고선 도로 포장공사하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성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와이프는 외출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 금방 준비돼. 10분이면 끝나. 처음엔 진짜 10분인 줄 알았습니다. 10분 조용합니다. 20분 드라이기 소리 납니다. 30분 옷 갈아입는 소리 납니다. 그러다 40분쯤 되면 옷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패션쇼.

쿨의 작은 기다림, 트라이앵글의 Love Is까지 들었고요. 8878님, 삶은 계란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식욕이 억제된 데서 처음에는 착실하게 계란에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메릴 스트립의 Sipping Through My Fingers까지 들었습니다. 자, 3부를 마무리해요. 잔나비의 투게더 들을게요. 이현정님이 청해 주셨고요. 4부에 뵙죠.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 시작됐네요. 9220님, 서울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강릉에 있는 호텔 진동 측정하고 다시 12시 전에 사무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되지만 약간 뿌듯하네요. 이 멋진 바다를 쿨하게 외면하고 오직 일만 하고 돌아가는 아주 바쁜 삶. 뭔지 아시죠? 아, 그쵸. 네. 내가 진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삶을 내가 정말 열심히 태클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예전에 음식 프로그램 찍을 때 여러 군데를 다녀와야 돼서 음식을 체험해봐야 돼서 제주도를요 그냥 가서 짬뽕 한 그릇 먹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온 적도 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스케줄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만 아 그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때는 좀 네. 무선 충전 블루투스 이어폰 선물로 드립니다. 2076님 8개월 아기를 자주 데리고 나가는데요. 저는 거지처럼 입고 나가지만 아기는 있는 힘껏 꾸며서 나가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귀엽다고들 많이 해주세요. 앞에서 보면서 이쁘다 해주면 저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괜찮은데 옆에서 뒤에서 아 귀여워 하고 얘기하시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부담도 되고 약간 연예인 된 느낌? 저한테는 이런 관심들 안 부담스러우세요 하셨습니다. 아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아 귀엽네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예. 그래요. 이런 관심 안 부담스러우세요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글쎄 뭐 제가 뭐 이런 관심을 받는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뷰티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샘 라이더의 Tiny Riot, 강희선 씨가 청해 주셨고요. Imagine Dragons의 Believer로 이어집니다.

파주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계절마다 이렇게 날이 좋을 때면 그대로 훌쩍 떠나고 싶어요. 마음 잡고 일해야겠죠. 엉엉. 아, 근데 여기 위치가요. 예, 이게 한강 하구를 끼고 있다 쫙 그 자연을 막 보면서 딱 그렇게 그 어떤 엑시트로 빠져서 들어가는 그 코스 자체가 사실은 여행 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매일 출근길이 참 행복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혹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동선이긴 하네요, 여기가. 주변이 온통 초록초록하니까, 그죠? 역시 멍게 무침 드릴게요. 8652님, 29개월 아들 머리 자르러 미용실 다녀왔어요. 처음 머리 커트 하는 거라 많이 긴장했었는데 의외로 머리 자르는 동안 떼쓰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아침밥도 씩씩하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김광진의 처음 느낀 그대로까지 들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이어드립니다. 소란의 Delivery.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2: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The Feeling의 Feel My Little World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자, 멋진 이 주말권 아침 보내시고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조금 걷기만 해도 땀이 흐르기 쉬운 날씨입니다. 환절기 차량관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연희 램프 부근인 홍남교 바로 아래 1차로가 현재 추돌사고로 막혀 있는데요. 반대 성산 쪽으로도 홍제 램프 부근 1차로가 사고난 화물차로 차단되면서 이 구간 지나시기 양방향에서 부쩍 어려워졌습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는 원효대교 조금 못 미친 2,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나 양화대교부터 통과해 20분이나 걸리고 있고요. 이후 한남대교 부근 2차로 사고 여파 한강대교부터 크게 받고

참여하시면은 선물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요. 생방송이니까 어디서 갑자기 어떤 뭐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문제가 나갈지 퀴즈가 나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날씨가 너무 덥죠. 예. 이제 본격적인

0: 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빅보드 차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 이 매주 금요일 검색엔 차트는 KBS 콩 공식 너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또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빅보드 차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예.
1: 그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도시락 붐이 일고 있대요.
0: 도시락이요?
1: 예. 네.
0: 왜요?
1: 대학교 점심 시간에 도시락 싸오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도시락 싸가지고 한강 나들이 가는 젊은이들도 예. 지금 많아졌고요.
0: 아, 그래요?
1: 뭐 아무래도 요새 물가 좀 비싸잖아요. 외식 네네. 물가 네. 그리고 저속노화 같은 이제 좀 건강한

0: 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저지 밀크 푸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순위 없이 좀 만나볼게요. 첫 번째 뚜껑 열었을 때 환호를 부르는 선홍빛 그러니까 인기템 바로 분홍 소세지.
1: 이거 진짜 많이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 이거 저 계란물 입혀가지고 예. 후라이팬에 이렇게 해가지고.
0: 예. 그리고 햄이랑은 좀 달라요.
1: 다르죠.
0: 도시락 반찬으로 우리 때 제 최고 인기 있었고 또 빠질 수 없었던 분홍 소세지. 지금은 좀 흔한데 학창 시절 사실 이 분홍 소세지 들어있는 날은 정말 기뻤습니다. 애들이 막 와서 못 훔쳐가게 여기 가리고 먹기도
1: 하고. 왜 이렇게 그게 인기가 많았을까? 그 비쌌나? 그게 비쌌나?
0: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1: 아니 비쌌을 거야.
0: 비쌌나 분홍 소세지?
1: 비쌌지.
0: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
1: 비싸니까 이거를 네. 많이들 못 먹은 거지. 그러니까 네. 뭔가 보면 서로 너무

0: 찐 오징어에 소금 설탕 넣고 말린 뒤에 잘게 찢은 걸 말하고 이게 이제 조리법으로
1: 조미 좀 한 거지 조미.
0: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무침도 있고 튀김도 있는데 특히 이제 단짠의 정석 진미채 볶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간장이 볶아도 맛있고 고추장이 볶아도 맛있고 저는 고추장 좋아하고요. 진미채 볶음 하나는 뭐 한 그릇 뚝딱이죠. 이게 진짜 밥도둑인데 조리법이 근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1: 네.
0: 이게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질겨지고 양념이 너무 많으면 또 눅눅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이제 살짝 헹구고 양념 미리 섞고 약불에서 천천히 볶고 식으면은 더 맛있는 게 포인트고요. 라디오쇼에서 이제 깻잎 논쟁 다음으로 진미채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명수 형님이 진미채를 들었는데 두 개가 엉켜 있으면 떼어줘도 되냐라고 물으니까 노사연 씨가 떼어주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먹어라 이랬던.
1: 예, 예.
0: 일화가 있다고.
1: 뭐,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예.
0: 진미채를 뭘 떼요?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1: 깻잎부터 왜 떼죠? 두 장 먹으면 되지.
0: 그치.
1: 나는 한 번에 열 정도 먹은 적 있어.
0: 그거 너무 짜지 않아요?
1: 짜더라고.
0: 그거 왜 이렇게 많이
1: 먹을 많이 먹이더라. 귀찮으니까 그냥.
0: 그 열 장은
1: 김도 한 번에 여덟 장씩 넣고 먹은 적도 있어요.
0: 그래요?
1: 예, 예, 예.
0: 참 별게 다 귀찮아.
1: 물이 많이 먹게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 근데, 진짜. 예. 예.
0: 그

0: 말이. 아. 야, 이것도 엄마들마다 많은 방법이 야, 좀 이거는... 있었어요. 예쁘게 하는 분이 있고, 아... 크게 하는 분이 있고.
1: 성엽씨 하는 분이 있고, 막.
0: 도시락 반찬기의 아... 스테디셀러인데.
1: 이것도 이 파나 당근도 좀 얇게 썰어가지고 다져도 줘야 되는데, 네. 그걸 툭툭 썰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
0: 아, 그건 너무 크면 안 돼.
1: 먹다가 파가 쭉 나와. 에이.
0: 그렇지. 짧게 썰어야 돼.
1: 진짜 그 성이거든, 그게. 네.
0: 계란 얇게 부쳐서 돌돌 말아 만든 본투비 코리아 요리죠. 순우리말로 달걀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 후기 기록에 등장할 정도로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요리입니다. 뭐 김, 당근, 파, 양파, 햄, 맛살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만드는 방법은 단순한데 이게 사실 예쁘게 잘 말린 모양 갖추기 위해서는 좀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그 계란말이용 사각 후라이

0: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행 갈 때 또 많이 싸가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자, 다섯 번째. 아, 요거 사연 좀 소개해야겠네요. 조순옥님. 장조림 싸가면 괜히 어깨 으쓱했죠. 네.
1: 그러니까.
0: 박미아 씨, 메추리알 장조림도 인기 만점이었죠. 고기는 안 먹고 알만 먹었던 기억이.
1: 아, 어떻게 10년 차이 나는데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냐. 네.
0: 아, 요거 재밌다. 김명곤 님이 항상 장조림 싸우던 주유소집 아들이 있었는데.
1: 그러니까.
0: 고기도 아니고 그 국물 한번 얻어 먹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왜냐면 거기다 밥 비비면 아주 그냥 한 그릇 뚝딱이거든요. 냠냠.
1: 근데 실제로 그 저희가 이제 육남매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도시락 못 싸와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수돗물 마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때 진짜 있었어요.
0: 아 맞아요. 그 우리 혼자 나가가지고
1: 우리 때 진짜 있었어. 진짜 그,
0: 진짜.
1: 어, 밥 먹는 시간 나가.
0: 아 좀 슬프다. 예.
1: 그럼 우리가 같이 먹자고 하는데도 안 먹는. 아 나 괜찮다고 아, 나가 밖으로 아, 나가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 있어 혼자 이렇게.
0: 그 저희는 어릴 때 그래서 아, 그 친구 한 7명 같이 먹으면서 숟가락만 갖고 와가지고 그래. 그냥 같이 먹었었어요.
1: 우리는 네. 그때
0: 그런 정이
1: 아 됐다고 됐다고 네. 나갔어 자존심 때문에.
0: 그랬군요.
1: 제가 아니고. 네. 저는 뭐 밥 먹을 정도 됐는데 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 네.
0: 자, 다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뚜껑 열었을 때 탄식을 부르는 호불호템 콩자반입니다.
1: 아, 콩자반은 진짜 아, 난 싫어.
0: 네. 이거는 너무, 진짜
1: 너무 다 콩자반이야 반이.
0: 요거 아이. 남기는 경우 많았어요. 마지막에 먹는 반찬 중에 하나 콩자반이었어요.
1: 멸치하고 콩자반은 반에 한 50% 다 가져와.
0: 맞습니다.
1: 멸치하고 콩자반은. 네.
0: 그래서 이게 콩자반은 사실 콩을 간장에 졸여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뭐 지역에 따라서 콩조림, 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검은 콩 서리태로 만들고. 근데 사실 몸엔 좋은 거예요.
1: 아,
0: 단백질도 풍부하고 노화 예방, 시력 회복, 아유. 이 건강에 좋아서 블랙푸드, 슈퍼푸드로 꼽히고 콩자반 같은 경우는 이제 콩에 물을 불린 다음에 콩을 물과 간장 1:1로 넣고 이제 조리듯이 삶은 다음에 불러

0: 자영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4: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3: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박명수의

0: 많았지.
1: 근데 도시락 그 반찬 사이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경계를 나눠놓는 게 있는데 국물은 그 밑으로 새갖고 옆으로 넘어가서 그게 섞여버리면 진짜 다 맛이 없어져
0: 막,
1: 버려요.
0: 아우 막 그냥 네. 진짜 토할 것 같아. 아우. 네.
1: 그다음에 우리 이원우님 라떼는 김 구워서 호일에 싸주셨는데 지금은 김 구워서 먹는 집이 잘 없죠.
0: 아 근데 그게 맛있어.
1: 예전에는 집에서 김 굽는 게 다 일이었어요. 이렇게 쇠

0: 아, 참.
1: 그래서 그때 솜씨 좋은 에휴. 엄마들 반찬 진짜 인기 많고 그때 다 알아요. 누구 엄마는 손맛이 없고 있고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되면은 그 친구가 인기가 있는 집은 엄마가 손맛이 진짜 좋은 친구.
0: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따라서 부잣집 애는 틀려. 부잣집 애들은 틀려. 네. 나머지는 다 비슷해. 나머지는 다 병준아야.
1: 맞아요.
0: 유독 잘 사는 애들 한두 팀이 와가지고 물을 흐려놓는 거야 이게.
1: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자주 먹으니까 아... 또 마음도 여유로워서 잘 나눠줬어요 또.
0: 예.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친구들은 먹던지 말든 신경도 안 써.
1: 신경 안 써.
0: 완전 집에 가면 널려 있으니까.
1: 신경 안 써.
0: 참. 아무튼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진짜. 머리는 빡빡 깎고 머리는 빡빡 깎고 교복 입고 야.
1: 아니 근데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네. 고추랑 된장만 넣어준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그걸 싸주셨는지.
0: 근데 내가 볼 땐 엄마가 싸준 건 지가 싸운 것 같아.
1: 아, 자기가. 그럴 수도 있다.
0: 왜냐면 엄마가
1: 맞벌이 하시면
0: 맞벌이하고 또 이렇게 바쁘면 도시락도 못 사주는 그때는 도시락도 못 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1: 그래 맞아. 바쁘고 힘들던
0: 크림빵에다가 우유 먹는 크림빵에다가 우유 그때 빵 종류도 없었어요. 크림빵하고 단팥빵 두 개밖에 없었어요.
1: 맞아요.
0: 거기다 우유 하나 마시고 와가지고 그냥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권중환님이 컵라면 하나로 다섯 명이 같이 먹었어요 하는데 학교에 매점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루에 컵라면 하나를 사와요. 그럼 밥이랑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국물을 한 3, 4명이서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지고 마지막에 면이랑 해서 그 비벼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네.
0: 아무튼 그때 매점도 크림빵 하나 단팥빵 하나밖에 없었어요.
1: 그치.
0: 끝! 네. 새우깡이 있었고
1: 우유.
0: 과자는 안 팔았어.
1: 맞아요.
0: 과자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아무튼 좀 너무 옛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야? 뭐
1: 근데 이거 뭐 3, 4부도 반찬 얘기만
0: 아니,
1: 해도
0: 아니, 그만합시다 이제.
1: 지금 밖에 있는 분 다 떠나시긴
0: 예,
1: 했네.
0: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키워드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 보죠.
1: 좋습니다. 자, 5월 15일 오늘은 바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0: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관어 보니까 뭐 카네이션, 꽃, 선물, 케이크, 편지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스승의 날 유래가 오래됐네요. 1958년. 네, 이 충남의한 고등학교에서 시작이 됐고 학생들이 병중에 계신 선생님이나 퇴직한 선생님 찾아간 걸 계기로 해서 네. 1963년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지정했고요.
1: 예.
0: 이후 1965년부터 우리의 참 스승을 본받자라는 뜻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의 연결고리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했고요.
1: 저도 몰랐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0: 여기에 이제 문체부는 세종대왕 나신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매년 스승의 날과 함께 기리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두 번째 공식 기념일이고 스승이라는 게 사실 뭐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1: 그렇죠.
0: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을 일컫는 말이고 이 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무당을 나타내는 무격에서 유래됐다는 설과 중을 나타내는 사승에서 유래됐다는 설인데 고려시대 때는 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 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스승의 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물이 바로 카네이션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풍습인데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부모와 스승을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서 전국 유초 중등 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이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교육적 가치와 헌신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라는 응답은 5.6%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으로는 94.7%가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성장을

0: 예전에 이제
1: 저희 많이 찾아갔어요 선생님들.
0: 예전에 이제 폭력이 있었잖아요. 폭력.
1: 맞아요.
0: 때렸잖아.
1: 저희 때 맞았어요.
0: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예.
1: 그 예전에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김종명 선생님이라고 왜 기억에 남냐면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예뻐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은근히 티가 났는데
0: 맞아요.
1: 우리 김종명 선생님은 독일어 선생님이셨는데 진짜 똑같이 대했어요. 한 명 한 명. 그게 너무 기억에 나요 지금도.
0: 야, 대단하신 분이다.
1: 정말 똑같이 대하시고.

0: 이런 아이들이 참 걱정입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분별하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예. 너무 MZ한테만 트렌드를 맞추지 말고 중지나
1: 아니 얼마 전에 그런 말이 들었어요.
0: 너무 이렇게 왜 MZ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 예전에
0: 지금.
1: 2049가 중요했던 건 우리 때는 진짜 막 50만 명, 100만 명씩 있으니까 인구가 많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다음에.
0: 아 지금 하세요, 빨리 간단하게.
1: 예. 왜냐면 그래서 이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를 이제 소비하는 층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거기에만 맞출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0: 저도 꼭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좀 앞장서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먼저 일어날게요.
1: 자, 그거랑 빨리 가는 게 무슨 상관?
0: 아, 이 앞장서려고 그랬죠.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저기
1: 자, 퀴즈
0: 퀴즈나 주시고요. 저 먼저 앞장서 나가 있을게요. 네. 예, 시작해 보세요.
1: 방아 퀴즈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5월 15일 스승의 날 소식 전해드렸죠. 올해도 34년 예능 외길 인생 박명수 씨를 예능 스승으로 꼽은 스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 15년 전 내 예능 스승은 박명수다라고 밝힌 뒤 라디오쇼 전화 연결을 통해 스승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한 분이 있습니다. 최근 야구장에서 예나의 캐치캐치함을 선보였다가 깜찍한 노래와 상반되는 민소매와 팔근육으로 큰 화제가 됐죠. 2세대 아이돌 그룹 엠블랙 출신이자 KBS 간판 예능 1박 2일 고정 멤버로 활약 중인 이 사람은 누굴까요? 보기 주시죠. 1번
0: 김종민,
1: 2번
0: 딘딘,
1: 3번
0: 이준,
1: 4번
0: BTS 진.
1: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우리 저 방학 퀴즈의 정답은요, 3번 이준군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호텔 숙박권 3명, 3분에게 쏘는데요. 주현미 씨랑 동갑이라는 유현미 씨. 아, 결혼 20주, 25주년이라고 해주신 축하합니다. 이, 은, 이유엔 2001번님, 그리고 육아휴직 중이라는 0130님 3분에게 저희가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예, 딘딘의 노래입니다. 태양은 가득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덥죠? 여름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충청도로 의정부 방향 월릉 분기점 3차로와 조금 더 올라간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선 도로 포장 공사와 차선을 긋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대 성수 쪽 월릉 분기점 부근 1차로 작업 여파 도봉터널 안에서부터 크게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또 청계터널 부근으로 정체 꾸준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 FM의 아주 달콤한 목소리 노래하고 라디오 하는 폴킴입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좀 오늘 덜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박지경님이 율동 너무 귀여워요. 율동? 율동이 어디 있었죠? 저는 지금 격하게 댄스를 쳤는데요. 내가 갑이다, 내가 퀸갑이다 라는 생각으로 쳤는데 율동으로 보였나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요. 6869님께서 태영이 형 카페 출근길인데 저 점핑보아인데 첫 곡 보아 노래 틀어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힘내서 일해볼게요. 어? 우리 점핑보아님. 어, 예스. 저도 이 노래 아침부터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정말 저에게 많은 추억을 주는 그런 노래거든요. 최미선님이 더워도 너무 더워요 하십니다. 정말 요 며칠

친구들이랑 듣고 있는데 커피 한 잔씩 더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Like Jenny님, 커피 나왔습니다. 닉네임 부르면서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해볼게요. 이종표님의 신청곡입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이번에는 정말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1956님께서 대학 축제 2일차 조명팀입니다. 해가 져야 조명이 보이는데 낮에 나와서

0: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애플 망고 빙수 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문자 안 보낼 수 없겠다. 자, 보기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1번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2번 남자들의 소울 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3번 오늘은 관리 중, 4번 정신 차리세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이승기 정신이 나갔었나 봐.

둘, 셋, 퀴즈. 오늘의 퀴즈는요, 폴킴의 가요광장의 코너 이름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오답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허은주님께서 정답 2번, 이런 코너 이름이 있다고요. 2번이 뭐였죠?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그쵸 그쵸. 보라님께서 2번 하셨습니다. 7280님이 1번, 뭔가 말씀하실 때 어색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어느 부분이 어색했다라는 거죠? 라디오 액션 너무 괜찮은데. 고사리님께서 5번, 폴킴의 폴 댄스. 네. 블리님께서 4번, 윤종신 차리세요. 5답, 6답, 7답 받고 아재 개그 쳐봅니다. 정신이 나갔었나봐. 저 이거 하고 나서 주변에서 야유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블리님 너무 괜찮다. 아, 오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애플 망고 빙수 받을 분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6653님, 3964님, 2872님, 3609님,

빙수, 저도 지금 문자 보내려고 했는데 아 지금 제대로 안 간 것 같아요. 9837님께서 정신 차리세요 며칠 전에 클로징 멘트로 하셨었는데 왜 그런 멘트를 선택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 뭔가 또 성시경 선배님처럼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날 만한 잘 자요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지금 잠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직 출근 중이고 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잠들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해봤는데 좀 더 부드럽게 할 걸 그랬나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어때요? 자, 간단하게 코너 소개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4번 정신 차리세요 였습니다.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이 코너

할 겁니다. 남자들끼리 수다 떠는 그런 코너고요. 오늘은 관리 중. 이 코너는요, 제가 관리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저를 위해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목소리, 뷰티, 체력, 청소 등등등 각 분야의 능력자와 전문가분들 모셔서 관리 비법을 좀 배워볼까 해요. 다음 주는 저의 발성을 관리해주고 계신 양준영 선생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좀 기대되는 코너가 있으신가요? 이 이름, 이 코너가 조금 기대된다. 아니면은 이 코너는 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된다. 등등등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수렴해서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모요, 조지 솔따마의 노래입니다. 누구야?

그 종이컵에 4분의 한 3 아래까지만 물을 넣어야 됩니다. 네, 물을 많이 넣으면 이게 맛있지가 않아요. 이 황금 비율 지켜줘야 되거든요. 황금 비율 같은 목소리. 1110님. 저지방 우유 라떼에 바닐라 시럽 한 펌프 추가. 부드럽고 달달 꽃숲 담백한 라떼 주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자님께서 폴킴은 민트차처럼 머리가 시원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예요. 저 지금 민트차 마시고 있어요. 유자 민트차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아셨지? 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 아니죠? 이은혜님께서 시나몬 뺀 카푸치노 같아요. 살포시 올려진 폼 너무 포근하네요. 마치 구름 아래 커피가 살짝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알죠, 알죠. 신승민님께서 바나나 아보카도 스무디 맛 목소리 부드럽고 고급진. 바나나 아보카도 제가 둘 다 너무 좋아합니다. 바나나 아보카도가 들어간 스무디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고급지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맛. 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님의 승민님의 바나나 아보카도 스무디 좋은데요. 뭔가 평범하지 않고 건강하면서도 이 몸에 좋은 지방산 들어있는 이런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몸을 또 각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교

0: 멍설게도 저의 시계가 많이 흘러버렸더라고요. 네, 정말 시계가 멈춰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배터리를 빼버릴 걸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니님 잘 지내시죠?
1: 하이퍼 소개!
0: 이게 뭐야? 오, 깜짝 놀랐네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는 티파니 영과 함께하는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시작합니다. 어플콩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해 주시고요.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스트리밍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6: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속엔 제로 제로
6: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환해 보여요, 파니님.
1: 다행이다, 반사판.
0: 왜 이렇게 밝고 천사 같나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요?
2: 오늘 팝캠 DJ 데뷔 위크라고 들었는데, 그죠? 오늘 이번 주
0: 맞아요.
2: 그죠? 데뷔 주간 아니에요? DJ
0: 맞아요.
2: 데뷔 주간?
0: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일주일이 채 안 지났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해요. 길라자비님께서 왜 스튜디오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형이 들어온 거죠? 하트를 몇 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2: 저 하트 부자. 요즘에 그 네.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 유미의 프라임 세포가 사랑 세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막 하트 발사하는 것 같아요.
0: 지금 여기가 지금 혹시 여기 KBS 내부 인테리어 다시 했나요? 왠지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 기분 탓인가요?
2: 그럴 수 있어요.
0: 3459님께서 누가 그랬냐면요, 김민석, 정승환, 하현상, 10cm 고영배 픽보이요.
2: 아, 선생님들 선생님들 또 어두운 옷 입고 오셨나 보다. 다음에 밝게 입고 오기.
0: 밝게 입고 와주세요, 여러분들. 김재린님께서 와, 오픈 스튜디오 앞에 사람 많네요. 구경 가고 싶은 여의도 공원 넘어 여의도 직장인입니다. 흐흐. 지금 밖에 어티파니 형 팬분들이 엄청 와주셨어요. 지금 아까 공원에 있던 분들이 다 여기로 오신 것 같은데, 밖에 계신 분들 소리 질러!
1: 멋져요, 진짜.
0: 그 몇 분 안 되는 저의 팬분들께서 지금 티파니 영 팬분들 한 번에 몰려오시는 거 보고 놀래서 살짝 지금 뒤로 물러나셨거든요.
2: 아니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기 레드카펫 깔아주세요, 여러분.
0: 포릴럽 힘내!
2: 힘내!
0: 우리 2449번님, 파니님 한번 읽어볼까요?
2: 파니님 너무 예쁘다.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둘 다 관리 좋아해서 관리샵 동기인가요? 저희 관리도 좋아하고 음악도 네. 좋아하고
0: 진짜로.
2: 그냥 뭔가 통하는 게, 저희가 올해 그 베일드 뮤지션이라는 곳에서
0: 맞아요.
2: 심사위원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네. 음악적으로도 너무 잘 맞고,
0: 저희가 이제 심사했던 모든 가수 그 참가자분들 중에서 우리가 한 명씩 골라야 되잖아요. 마지막 한 분 빼고 다 같았어요.
2: 맞아요.
0: 와, 진짜
2: 너무 신기할 정도로 같은 포인트를 뽑아서
0: 맞아.
2: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음악적으로 잘 통하니까 다른 것도 잘 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연히 베일드 뮤지션이 끝나고 제가 이제 네.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스튜디오 중에
0: 맞아.
2: 폴킴 오빠가 다니는 스튜디오를 제가 다니게 된 거예요.
0: 맞아요.
2: 그래서 이것도 뮤직 트윈 데스티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통하는 게 많습니다.
0: 아, 우리가 얼만큼 통하는지 차차 알려드릴게요. 5026님께서 우리 신랑이 말하네요. 폴킴 왜 티파니 형이라고 해?
2: 아, 이게 티파니 형님을 요즘에 티파니 형님으로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무진 씨랑 라이브를 했는데
0: 네.
2: 티파니 형님 근데 자꾸 형님으로 들렸나 봐요. 근데 전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음악 할 네. 때는 제가 아무래도 조금 좀 밴드 사운드도 좀 풍성한 사운드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0: 네.
2: 아, 뭔가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후배들한테는 티파니 형님으로 가도 되겠다.
0: 우리 뮤지션들의 형님입니다. 우리 티파니 형님.
2: 좋습니다.
0: 티파니 형 아니고요. 티파니
2: 영입니다.
0: 영. 최미선님이 두 분의 서로의 첫인상은 좀 어땠나요? 저 첫인상 좀 어땠어요?
2: 저희의 첫
0: 네.
2: 제가 본 폴킴 씨의 첫 인상
0: 네.
2: 굉장히
0: 네.
2: 아무래도 저희가 심사위원 자리에

0: 제일 먼저 봤어요.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저장해 놨다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1: 역시.
0: 우리 Summer's Not Over 어떤 곡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네, Summer's Not Over라는 곡은 제가 여름에 태어났고 소녀시대도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팬들한테는 여름이 참 특별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10년인 만큼 평생 오래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의 여름은 너만 있다면 끝나지 않아 라는 내용의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한 곡을 준비해왔습니다.
0: 아,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1: 네, 그러니까 Summer's not over with you. 그 summer가 사랑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0: 네.
1: 그 우리의 계절이 끝나지 않아. 근데 그 계절이 그래도 항상 돌아오잖아요.
0: 그쵸.
1: 그런 뭔가 따뜻하고 언제 들어도 우리의 추억이 떠오를 수 있는 사랑스러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0: 저는 여름 하면 정말 무더위 너무 덥잖아요 요즘에.
1: 네.
0: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이 뜨거움은 사라지지 않아 끝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1: 그것도 의미가 되죠.
0: 네, 그런 의미로 들으면 네. 막 시원하고 근데 막 열기도 느껴지고 너무나 좋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1: 따뜻하고 뜨겁고 쿨한 곡입니다.
0: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1: 그리고 에피소드 중 하나가
0: 네.
1: 제가 Summer's Not Over를 녹음실에서 끝나자마자 정말 아무것도 조립이 안 되어 있고 이펙트도 안 걸어놓은 상태에서
0: 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 네, 나오자마자 폴킴 오빠가 녹음실에 그 다음 타임이었던 거예요.
0: 맞아요.
1: 저 다짜고짜 오빠 붙잡고 오빠 들어봐요 라고 하고 사실 Summer's Not Over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우리 DJ 폴킴 씨입니다.
0: DJ Put it back on.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게 우리 파니 씨가 너무 성격이 좋은 게 사실 이렇게 완성이 안 된 거 들려주기 조금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오빠 노래 들어봐요. Let's go. Let's go 하면서 노래를 들려주는데 아, 너무너무 이 에너지가 좋아서 노래 들으면서 와 진짜 내가 무슨 이 복에 겨운 일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지?
1: 아닙니다.
0: 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제가 워낙 오빠의 보컬을 좋아해서.
0: 아이고야. 여름에 또 정규가 나오면 지금 이제 한창 또 바쁘시겠네요.
1: 한참 녹음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믹스 마스터. 저는 아무래도 네. 오랫동안 작사 작곡을 하고 이 뮤직 프로덕션의 그 순서에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믹스 마스터 어떻게 하면 편곡 또는 악기를 마지막까지 바꾸고 예쁘게 이 사운드를 조립해서 듣는 분에게
0: 네.
1: 오래오래 들을 수 있는 그 작업에 좀 공들이는 상황이어서 저의 정규 1집은 믹스 마스터 단계입니다.
0: 파워 제이시군요.
1: 그럼요.
0: 우와.
1: 99% 나왔어요.
0: 99%요?
1: 너무 신기해요.
0: 파워피인 저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Summer's Not Over 이 곡을 정규 앨범 선공개로 선택한 그 이유도 좀 듣고 싶어요.
1: 선공개를 하는 곡이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10년 만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10주년 소녀시대 10주년도 해봤기 때문에
0: 네.
1: 확실히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아예 정말 팬들을 위한 곡

0: 좀 촉박하게 찍었어요. 아무래도 날씨의 변수도 있고
1: 그쵸.
0: 그리고 저희가 로케이션 중에서도 그 저택 씬이 있는데 네. 그 저택이 뮤직비디오는 최초로 오케이가 난 곳이고 드라마 수리남이 찍었던 로케이션이어서 굉장히 웅장하고
1: 네.
0: 뭔가 엄청 멋있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자연광이 되게 멋진 공간이었어요. 저한테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제가 사실 인어공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고기 눈을 무서워해요.
1: 왜?
0: 네. 그래서 그 제가 도구리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씬이 있는데
1: 네.
0: 거기 안에 물고기가 너무 많았는데

0: 원작이 있지만 뮤지컬은 월드 프리미어입니다. 한국에서. 오. 저는 유미의 세포들에서 유미 역을 맡았고요. 유미는 평범한 32살이고요.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네.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 끝에 네. 다양한 사랑을 발견하고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사랑스럽고 힐링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유미와 세포들 우리 선생님들 보러 세포마을로 놀러 와주세요.
1: 안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우리 처음 하게 되면 너무 떨리잖아요. 이게 초연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시진 않으세요?
0: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너무 훌륭한 제작진분들과 컴퍼니 그리고 선후배분들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리딩을 여러 차례로 했고 연출님 그리고 각 분야에 있는 이제 감독님들이 엄청 세심하게 멋지게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거를 습득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쏟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담, 두려움, 떨림 다 있지만 네. 그 무엇보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은 파니의 세포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저희는 그러면은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네.
1: 광고 따.

0: 후니님께서 뮤지컬 여러 번 티켓팅해서 여러 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좀 전에 또 뮤지컬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유미와 티파니님의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1: 유미와 티파니의 싱크로율은 네. 제가 유미의 세포들 웹툰을 이게 1부터 500까지 있는데 한 네. 300 좀 넘어가고 있어요.
0: 오.
1: 그래서 저도 모르게
0: 네.
1: 매일 줄무늬를 입고 있고 그리고 밤마다 떡볶이 추로스

0: 재연을 할수 있다면 해야죠?
1: 오! 아, 이렇게 약속 쉽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0: 아니요, 저 지금 제가 해놓고도

0: 생기면 아무래도 이 안무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스킬과 면적이 필요한.
1: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무릎에 약간 무릎 보호대 같은 거 하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0: 제가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무릎에 이제 많이 다칠까 봐 나중을 생각해서 저희 팀 그

0: 저는 그 무릎 보호대 저 패션으로 따라하고 싶었어요.
1: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0: 상체만 하는 걸로.
2: 좋습니다.
0: 자, 이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티파니 영의 I Just Wanna Dance.

0: Tiffany Young의 I Just Wanna Dance 듣고 왔습니다. 9571님께서 휴가 2일차 폴님 보러 오픈 스튜디오 왔어요.
1: 우와.
0: Tiffany Young아 너무 이쁘잖아요 하셨습니다. 어머.
1: 오, 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요?
0: 아니 어디서 저렇게 또 인어공주가 나타났죠?
1: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대본 보고 있었는데.
0: 아니 분명 폴님 보러 왔다고 하면서 티파니 영의 사진을 보내주는 건 어떤 일이에요?
1: 우리 함께해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0: 아니 왜 몇 안

0: 저는 그제 친구들 중에도 일찍 출산을 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1: 네.
0: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할거다 했다.
1: 그러니까요,
0: 너는
1: 저도.
0: 이제 자유만 남았다. 막 이러거든요.
1: 제 베프도
0: 네.
1: 일찍 출산을 했는데
0: 네.
1: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즐겨 나가는 모습이
0: 네.
1: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이렇게 심지어 자유를 선언하는 타입이라니. 커피 보내드려야죠.
0: 네. 그꼭 제가 이제 조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이 먹고 삼촌 꼭한 번씩 잘 살아있는지 방문해줘야 돼. 제가 이러거든요. 네.
1: 우리
0: 부럽습니다.
1: 만나줄 때 많이 만나야
0: 네,
1: 돼요.
0: 맞아요.
1: 친구들이랑 노는 순간 저희랑 안 만나줄 것 같거든요, 조카들이.
0: 2872님께서 오늘부터 폴킴 가요광장 1일차입니다. 앞으로 쭉 함께 할게요.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포도밭이요?
1: 포도밭.
0: 그러면 이렇게 막 따서 바로 한입 먹고 막 이럴 수 있는 건가요?
1: 나도 하고 싶다.
0: 오, 너무 맛있겠다.
1: 진짜.
0: 어떤 종류의 포도인지도 궁금해요. 사진 있으시면
1: 꼭 보내주세요.
0: 보내주세요. 1449번님께서 수학 강사로 일한 지 30주년입니다.
1: 와, 스승의 날인데.
0: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문자 받고 있어요. 축하해 주세요. 우와, 30주년 대박. 축하드립니다.
1: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주년은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0: 30주년. 저는 나는 언제 30주년 되죠?
1: 눈 깜빡하면 올것 같더라고요. 저도 눈 깜빡했는데,
0: 네.
1: 10년 됐고 눈 깜빡했는데 내년에 소녀시대는 20주년이고,
0: 우와.
1: 그렇게 시간이 가더라고요.
0: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1: 아닙니다.
0: 자, 지금 티파니 영과 함께한 가요광장 라디오 커피차. 지금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너무
1: 예쁜
0: 좋겠다.
1: 라디오.
0: 너무 좋겠다. 효리수 대학마. 효리수.
1: 효리수.
0: 효리수 견제에서 테티서도 컴백한다는 썰을 들었는데, 견제가 많이 되시나요?
1: 요즘에 효리수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고, 효연이가 살짝 침범을 시작했습니다.
0: 많이 침범했죠.
1: 네,
0: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효연이뿐만 아니라 저기 리와 수도 너네 모여야 되지 않겠어라고 계속 도발아닌 도발을 하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저희 한번 뭉쳐야 될것 같은데,
0: 네.
1: 대안, 서안, 브리백온.
0: 우리 진짜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1: 일단 효리수가
0: 네.
1: 너무 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0: 네.
1: 저희는 뭐 따로 또 같이 이제 효리수가 너무 잘

0: 또 이거 아, 노래 듣는 맛이 안 나거든요.
1: 맞아요. 아,
0: 너무 좋았죠.
1: 매번 바꾸는 그 재미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0: 근데 너무 아쉽게도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형아 보내줘야 될 시간이에요. 어떡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1: 아니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텐션 너무 좋은데요. 다른 방송 듣다가 넘어왔어요. 내일부터 매일매일 올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저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거든요. 내일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이에요. 토요일 가요광장은 노래 강균성님과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이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주말에도 가요광장 많이 놀러 오실 거죠. 오늘 끝곡으로 하현상의 오디세이 들려드리려고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우리 모두 정신 차려요.

팟캐스트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of a good teacher can never be erased. 좋은 선생님의 영향력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인생에 좋은 스승은 때때로 곳곳에 박혀 있어요. 아, 저 마인드 뭐야? 진짜 멋있다 하는 선배도 만나고요. 내가 징징거리면 야,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주는 친구도 만나요. 가만 보면 스승과

태양의 바이브로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이제 사실 스승의 날 하면은 선생님, 학교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학교에만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네, 저희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에 뭐 하고 계신지 사연 좀 볼게요. 어? 금요일 오후 저 이 시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다들 뭐 하고 있나요? 8176님 자격증 시험 필기 보는 날인데 전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공부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손에 안 잡히네요. 동기부여 멘트 한마디 부탁드려요. 절 혼내주셔도 좋아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기로 했으면 지금 일어나가지고 앉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앉아요. 하기로 했잖아. 우리 열심히 할 거잖아. 우리 잘할 수 있잖아. 아, 하자고 앉자고. 지금 이거 듣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보자고. 알겠지? 8176님 화이팅. 한순영님이 저 뚝딱이의 완전 통나무인데요. 어떻게 하면 가비님처럼 춤 잘 출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뚝딱이들에게 팁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 뚝딱이 뚝딱이. 오케이, 우리가 그러자고요. 춤을 잘 춰야지만 좋은 건가요? 아니요. 춤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잘 추는 사람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스트레스 받을 때요, 진짜 불 다 꺼놓고요, 음악 진짜 크게 이어폰으로 틀어놓고 그냥 막 춤추거든요. 막 춤추거든요. 저는 그래요. 왜 잔디밭에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하시고 신나게 이제 얼큰하게 취해서 음악 들으시면서 이렇게 춤추시는 어르신들 있죠. 저는 그 소울에 반해버려요. 저는 그래요. 뚝딱이 분들 춤을 잘 춘다가 아니라 저 사람 지금 즐기고 있구나, 진짜 즐겁구나, 이런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돌아다니며 초코우유 52 종을 마시고 갔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초코우유만 리뷰하는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52 개국에서 1875 종 이상의 초코우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는 초코우유를 찾기 위해 하루에 20km 가까이 걷기도 한다는데요. 현재도 국가별, 브랜드별로 전 세계 초코우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으며 다음 목표는 초코우유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게스통의 뉴스통 만나봤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소식도 게스통이 읽어드리니까요. 가비의 슈퍼라디오에 전하고 싶은 소식, 알리고 싶은 나만의 뉴스, 뭐 자랑 이런 거 있으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그리고 아시죠? 저희는 메일 함도 활짝 열려 있어요. superradio@kbs.co.kr 여기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많이 많이 읽어드릴게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신세계.

네, 저희 부하거래 신세계 노래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307님, 인형뽑기 가게에 들렸는데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모여 용돈을 전부 털어가며 뽑고 있는 거예요. 보다 안쓰러웠는지 사장님께서도 기계 세팅을 바꿔주셨는데도 결과는 실패.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아이들에게 인형을 뽑아서 선물로 주었어요.

때 인형 뽑기 이렇게 해보는데요. 어렸을 때 오히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인형 뽑기 그 기계가 엄청 큰 게 이제 문구점 앞에 있었잖아요. 그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못 뽑겠어. 안 뽑혀요. 6307님, 저도 좀 하나 뽑아주세요. 네, 박태진님. 가빈님을 보면 항상 파격적인 패션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매번 화제성 넘치는 스타일을 보여주시나요? 의상이나 스타일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격이지 뭔가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같은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사람들이 절 봤을 때 뭔가 약간 생각하는 거나 이거 하면 재밌어 하겠다, 좋아하겠다 하는 것들을 좀 위주로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평상시 옷은 저 진짜 트레이닝만 입거든요. 그냥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잘 맞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입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태주님. 1736님, 이행시 준비했어요. 가, 같이 듣고 싶은 라디오가 생겼어요. 비, 비타민같이 톡톡 튀는 우리의 가비 슈퍼라디오. 어떤가요? 저 잘했죠? 칭찬해줘요. 칭찬합니다. 같이 듣고 싶은 라디오, 비타민같이 톡톡 튀는 우리의 가비 슈퍼라디오. 감사해요. 2028님, 미루고 미루던 드레스룸 정리 중인데요. 10년째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 드레스룸 옷 정리 중이야. 출장 갔다 오면 나 토닥토닥 해줘 라고 했더니 뭘 토닥토닥 해줘.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네요. 진짜 어이없네. 잠깐만 나와나. 잠깐만. 이럴 땐 어떻게 받아쳐야 해요? 참았던 화가 끌어올라요. 하하하 라고 하시는데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말해? 뭐라고 해야 돼, 진짜. 뭘 토닥토닥 해줘, 해야지, 당연히?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이런 거, 그런 거잖아. 수고했다고 뭘 말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돈 버는 거? 뭐가 수고한 일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나 화나. 나 지금 화나서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속상하셨겠어요, 2028님. 나 지금 화가 올라가지고 지금 멘트가 생각이 안 나니까 저희 노래 두 곡 일단 듣고

0: 아니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아침 네.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인데
1: 매일 2시간
0: 저희 네.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지금 여기 계신 네. 거죠.
1: 밥 먹고 왔습니다. 구내식당에서.
0: 구내식당이 또 그렇게 맛있다고
1: 맛있어요?
0: 하던데요.
1: 오늘 일찍 오셔서 좀 드세요.
0: 아, 네. 한번 먹어볼까 봐요. 아니 진짜 저한테 추천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1: 네. 오늘도 메뉴 맛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오늘 제작진을 또 구내식당에서 만났거든요.
0: 아, 제작진을 또 만날 수가 있는 네. 곳이군요. 네. 얼마나 혹시 되셨어요? KBS DJ 하신 지.
1: 만 3년 얼마 전에 넘었고요. 이제 네. 4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0: 대단히 부지런하시네요.
1: 열심히 해야죠.
0: 네, 예. 저도
1: 가비 씨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저도 또 열심히 해야죠.
0: 예. 아, 저도 그만치 오래 하고 싶어요.
1: 오, 네.
0: 네, 혹시 팁 있으세요? 오래 할 수 있는 팁?
1: 일단 스케줄이 많지 않아야 되고요.
0: 아,
1: 특히 연예인분들은
0: 아, 탈락인데.
1: 네. 특히 또 이 시간대가 바쁘실 시간이죠.
0: 맞아요.
1: 허리 하루의 중심이기 때문에.
0: 맞아요. 예.
1: 스케줄 관리 잘 하셔야 아,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0: 이제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정적인 스케줄이 생긴다는 게 제가 워낙 네. MBTI P라서 약간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예. 안정감을 예. 주더라고요.
1: 매니저분들이 힘드시겠죠.
0: 아, 그렇죠. 그러면은 네. DJ를 하시면 9시부터 11시까지는

0: 시작했어요.
1: 언제?
0: 그러니까 올해 작년 말에 슬쩍 작년 초에 시작했네요. 네. 슬쩍 시작해 봤는데 그냥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요즘에 느낌이 좋더라고요. 느낌이 좋아요. 네. 근데 이걸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네.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1: 사는 기준을 모르는데 파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모르는데.
0: 이거는 내가 정해야 되는 거다.
1: 예. 요즘에요. 주변에 네. 주식 천재들이 정말 많아요.
0: 그렇죠.
1: 주식 전문가들 많아지고 있고.
0: 저도 지금 주식 천재예요.
1: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2020년, 21년도에도 그랬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2년도 고금리 시절에 한 방들 다 맞으셨고. 이게 사실은 네. 주기가 있어요. 돌고 돌아요.
0: 네.
1: 최근에 워런 버핏이 또 그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빠르게 돈 버신 분들. 저 테크주 못하는 연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그런 시절이 또 오고.
0: 네.
1: 버핏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물이 빠져봐야 누가 빨가벗고 수영을 하는지 그때 알게 된다. 실력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0: 약간 그러면 약간 속상하실 때도 있겠어요. 그럼요. 전문가로서.
1: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네. 왜 주식 공부를 왜 하냐. 사면 오르는데 주식은 맨날 오르는 거 아니냐. 주식은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고. 그런 세상이에요.
0: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유행어도 좀 만들어지잖아요. 그 곳에서.
1: 그렇죠. 예.
0: 근데 요즘에 주식에 뭔가 약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없다고 보면 되는데 진짜 거의 다 있는데 딱 그런 게 보시나요? 딱 뭔가 약간 처음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은 초짜다. 아, 이 사람은 고수다. 이런 게 좀 보이시나요?
1: 질문하는 거 보면 알죠.
0: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1: 사실 좋은 네.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목적지로 가는 게 있어요.
0: 예를 들어서 저처럼 언제 팔아요?
1: 뭐 사면 돼요? 이거 팔아야 마요.
0: 그냥 하나 찝어주세요. 그쵸? 이런 거.
1: 근데 사실 그거는 답하는 사람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0: 맞죠.
1: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저도 어디 가서 주식 추천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오늘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랑 이게 사실 살아있는 생물 같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만약에 내일 당장 어떤 악재가 나왔어.
0: 네.
1: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바로 또 전화해서 이거 사셨으면 파셔야 됩니다. 이게 다 안 돼요.
0: 맞죠.
1: 그리고 상황이 항상 바뀌고 왜 그 1년 전, 2년 전 혹은 3년 전 영상들이 이제 박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저 사람 3년 전에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근데 사실 반도체 주식도
0: 네.
1: AI라는 게 대중에 공개된 22년 말이랑
0: 네.
1: 그 전이랑 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 방법도 그렇고 사이클도 그렇고.
0: 맞아.
1: 그러니까 과거 거에 얽매여서 네. 그걸 박제해놓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
0: 네.
1: 그럼 되게 이제 말해주기가 싫은 거죠.
0: 그래서
1: 항상 유연해야 돼요.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0: 그러니까 경제 공부가 시대 네. 공부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0: 맞아요. 뉴스에 관심 그쵸. 가고.
1: 산업, 기술, 기업에 대한 관심.
0: 진짜 맞는 것
1: 그게
0: 같아요.
1: 그게 재밌어요.
0: 진짜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안 보다가 요즘 이런 뉴스가 있구나. 이러면은 또 이런 게 오를 수가 있나?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맞아. 것 같아요.
1: 그래서 막 뭐 경제 신문 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재미없거든요.
0: 재미없어요.
1: 근데 거기에서 세상 돌아가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땐 재밌어져요.
0: 네. 근데 이게 제가 성격이 네. 좀 급한 편이에요.
1: 그러신 것 같네요.
0: 말하면 누가 알잖아요.
1: 누가 봐도
0: 네. 딱 말하면 네. 되게 이제 즉흥적이고
1: 예.
0: 계획 많이 없고요. 성격 엄청 급해요.
1: 예.
0: 근데 주식도 잘하는 성격이 좀 있을까요?
1: 있죠.
0: 약간 차분한 사람?
1: 기질이 신기하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배에 나왔어도 그
0: 네.
1: 형제 자매들끼리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농구 격언인데
0: 네.
1: 선수의 키는 지도할 수 없다.
0: 네.
1: 근데 예를 들어 키 작은 선수를 센터에다 세워놓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쵸.
1: 키 큰 선수를 막 가드를 시킨다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러니까
1: 사실은 그 사람이 기질에 맞는 포지션을 줘야 돼요.
0: 그렇구나.
1: 축구도 마찬가지고
0: 네네.
1: 투자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오.
1: 정말 돈 한 푼 잃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수적인
0: 네.
1: 사람들.
0: 네네네.
1: 그 사람들한테 막 테크주 투자라고 하고
0: 네.
1: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데서 하겠습니까?
0: 안 하죠.
1: 근데 또 공격적인 사람한테 채권
0: 네.
1: 투자하라.
0: 네네.
1: 경기 방어주 투자하라.
0: 네네네.
1: 자산주 투자하라. CRE

0: 네, 리사의 머니 듣고 오셨고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금요일 코너죠. 아는 것이 힙이다.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일단 주식을 잘 하려면 주식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주식이 뭐길래 사람들을 쥐락펴락 하는 건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1: 주식.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파는 거, 오르면 파는 거라고 알고 있겠으나 사실 네. 주식이라는 게요. 네. 주식 회사는 들어보셨죠?
0: 주식 회사 들어봤죠?
1: 예. 네. 개인 회사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주식 회사라 하시나요?
0: 저는 법인. 네.
1: 법인이 뭐예요?
0: 몰라요. 알려주세요.
1: 개인이 아니고
0: 네.
1: 회사인데 회사에다가 네. 법적으로 인격체처럼 부여를 해놓은 게 법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유한회사도 있습니다만
0: 와우.
1: 주식회사가 있죠.
0: 네.
1: 법인할 때 아마 자본금 넣으셨을걸요?
0: 네, 맞아요.
1: 그 자본금의 단위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식이에요.
0: 오. 예. 오.
1: 뭐 100주를 가지고 나눈다.
0: 네.
1: 그중에 50주 갖고 있으면 지분율 50%.
0: 오.
1: 그걸 나누기 위한 게 그러니까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가
0: 오.
1: 주식입니다. 예. 이제 좀 아셨나요?
0: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1: 단위.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
0: 네.
1: 회사에 내가 자본을 투입한다.
0: 아~
1: 혹은 자본 투입한 사람 것을 내가 인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0: 인수한다.
1: 예.
0: 그럼 제가 주식을 예. A 회사에 이제 샀잖아요. 주식을 사요.
1: 네.
0: 그럼 그 돈은 그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1: 납입
0: 되는 거예요?
1: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설립할 때는
0: 네.
1: 자본금을 내가 내죠.
0: 네.
1: 그럼 그 회사에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서
0: 네.
1: 그게 최초의 납입 자본금이 됩니다.
0: 네.
1: 근데 그거는 설립할 때.
0: 설립할 때.
1: 나중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네. 사람들이 사고 팔죠.
0: 아.
1: 이거는 유통시장이라고, 유통시장.
0: 아.
1: 주식의 유통시장.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전에 납입을 할 때는
0: 네.
1: 발행시장이라고 해요. 주식을 발행할 때. 특히 이제 IPO라고 해서 신규 상장을 할 때는
0: 네.
1: 이미 세워진 법인이
0: 네.
1: 상장을 해서
0: 네.
1: 추가적인 자본을 납입을 받는 거예요.
0: 네.
1: 그거 우리가 왜 공모주 공모주 하지 않습니까?
0: 네네네. 네, 네. 그 요즘에 네. 유명한 공모주 있잖아요.
1: 따상? 그런 얘기하려고 그러죠? 네, 여기서 말하는 공모는 공개 모집이에요. 공개적으로
0: 아,
1: 시장에서
0: 네.
1: 누구나 자본을 내면 주주가 될 수 있게 참여를
0: 네.
1: 시키는 게 공모예요.
0: 네.

이제 다시 드릴게요. 유가증권시장 종합주가지수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의 약자인 이것은 1번 코스피, 2번 가츠비, 3번 제스비, 4번 렛잇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오메가3 젤리 드릴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0: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하시는 분들은 행복해지는 게 맞죠.
1: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쵸? 공매도 하시는 분들 빼고는.
0: 에, 그러면은 네. 제가 이해하고 있던 게 맞았네. 저도 잘 모르고 사실 그냥 코스피 7천 했던 거긴 하거든요. 에,
1: 아, 좋은 그래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점이 계속 미뤄지잖아요.
0: 아,
1: 당장
0: 아.
1: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0: 그게 국민연금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1: 국민연금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아. 우리의 노후 자산이. 자산 배분이라고도 하는데
0: 아,
1: 해외 주식도 사고 국내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부동산 같은 대체 자산도 사고 하는데 네, 네. 비중이요.
0: 네.
1: 원래는 네. 국민연금에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갔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작고 해외 시장도 성장률 잘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한 14.9%만 투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2월 말 기준으로 그게 비중이 24%를 넘었어요. 또 그 이후로도 코스피가 엄청 올랐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 20%대 후반까지는 비중이 갔을 거예요. 국장이 많이 올라서.
0: 네네네.
1: 그 여기서 이제 행복한 고민이 드는 거죠. 우리 지금? 노후 자산이 엄청 불어났네. 국민연금 네. 수익률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한 자산 배분으로 따지면
0: 네.
1: 국장,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0: 아, 그치. 네. 지금 팔아야지. 왜냐면 올랐으니까. 그렇죠?
1: 네?
0: 아닌가?
1: 네. 모르는 거죠.
0: 아, 모르는 거죠?
1: 모르는 거죠.
0: 그러니까 팔아야지 내 돈이 되는 건 맞잖아요.
1: 근데 그렇죠? 거기는 이제 그거죠. 원칙을 정해놨으니까.
0: 아... 원칙이 어떤 원칙이에요?
1: 예를 들어서 한 어. 15%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거야라고 네. 비중을 정해놨어. 근데 얘가 두 배 올랐네.
0: 네네.
1: 그럼 예를 들어서 한 30% 됐다.
0: 네네네.
1: 그럼 오른 만큼 덜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마무시한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0: 아.
1: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 입장에서는.
0: 근데
1: 또 번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애초에 세워놓은 포트폴리오 전략 원칙을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내가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한데 만약 예를 들어서 금값이 두 배 올랐어.
0: 네.
1: 오른 걸 팔아서
0: 네.
1: 아직 안 오른 걸 더 살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0: 거예요. 그치.
1: 그게 포트폴리오입니다.
0: 그렇게 해야죠.
1: 어, 예.
0: 그렇게 하는 게 맞죠?
1: 네.
0: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이제 뭐 판단은 또 이제 각자가
0: 어, 예, 예. 근데
1: 자신의
0: 그 판단은
1: 포트폴리오 원칙에 따라

0: 개입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인과 사는 사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매칭이 되면 거래가 아. 성사가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아 장이 문을 뭐 6시간 반밖에 안 여네. 근데 미국은 어떻죠?
1: 미국은
0: 거의
1: 다르잖아요.
0: 23시간 거래를 해요.
1: 어, 그래요?
0: 거의 미국은? 주말 빼고는. 어.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 비포 마켓 뭐 이라 하는데 거의 그게 무의미할 정도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1: 어.
0: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가격 제한폭이라고도 하는 상한가, 하한가가 있죠.
1: 네.
0: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상한가?
1: 잘 몰라요.
0: 퀴즈.
1: 퀴즈?
0: 없나? 예. 30%입니다. 30%.
1: 30%?
0: 가격 제한폭. 하루에 한 종목에. 네. 상한가는 30%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요.
1: 네.
0: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고.
1: 네네.
0: 마이너스
1: 아, 30%로. 오르는 데가 그게 있는 거예요?
0: 가격 제한폭.
1: 아.
0: 근데 미국장. 네. 뭐 해외 주식 하신다면서요.
1: 네.
0: 거기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1: 그럼 막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0: 하루에 200% 오를 수도 있고 하루에 마이너스 90%가 될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미국이 최고의 자본시장으로는 선진국이잖아요.
1: 네네.
0: 선진시장이잖아요.
1: 네.
0: 그게 딱 그거예요. 얼마에 사든 얼마에 팔든 상관 안 해. 사고 싶을 때 사시고
1: 네.
0: 팔고 싶을 때 파셔라.
1: 아.
0: 근데 우리나라는 가격 제한폭이 있죠.
1: 네네.
0: 그래서 단 한 주만 하한가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저 주식을 팔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 못 팔아. 왜?
1: 아.
0: 단 한 주 거래로 하한가로 끝나고
1: 네.
0: 더 이상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1: 네.
0: 거기에서 거래 종료.
1: 아.
0: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시장일까? 좀 불합리하죠.
1: 아.
0: 그리고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1: 네.
0: 가격 제한폭이 좁아요.
1: 아.
0: 어떤 나라는 8%,
1: 아.
0: 어떤 나라는 10%,
1: 그렇구나.
0: 우리도 직전에 15%였거든요.
1: 아.
0: 우리나라도 예전에
1: 네.
0: 80년대인가요? 상한가가 4%였던 적이 있어요.
1: 어?
0: 그리고 8%, 15% 조금씩 높여온 거예요.
1: 어, 더 높아질 가능성도 그럼 있네요.
0: 사실은
1: 네.
0: 가격 제한폭이 없어야 진정한 선진 시장이에요.
1: 아~
0: 왜? 어. 그냥 자유롭게 거래해.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1: 아~
0: 많이 배우신 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1: 아, 이거는 약간의 어떤 보호장치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거구나.
0: 그러니까 조금 낙후된 시장일수록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보호를 해줘야 돼.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고 선진 시장일수록 아니 보호를 왜 해줘? 이런 식으로.
1: 아.
0: 그 예전에는요. 한 제가 말 들어보면
1: 네.
0: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 네.
0: 주가 떨어지잖아요. 주가
1: 네.
0: 폭락하면 막 사람

0: 아 그럼 아직까지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1: 맞아요.
0: 나중에 되면 진짜 없는 날도 오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도 이 주식 코너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0: 아 너무 관심이 가더라고. 이게 관심을 맞아요. 이제 가져야 되는 나이가 되기도 했고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뉴스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등 돌렸는데 네. 개미만 쓸어담고 있다. 이런 이제 종종 보이거든요.
1: 수급 주체.
0: 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의 동향이 중요한가요? 이게 뭔가 약간 외국

0: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1: 네.
0: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그리고 외국인이 방향을 정한다.
1: 방향을 정한다. 네. 리드를 한다라는
0: 그렇죠.
1: 그런.
0: 그렇죠. 외국인이 오케이. 많이 들어오면 시장이 올라간다. 그리고 기관은 거기에다가 모멘텀을 제공한다. 외국인이 사는 걸 기관이 따라 사면서 주가 올리면서 산다.
1: 지금은 아니에요?
0: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1: 그래요?
0: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힘이 없다. 그래서 개미라고 부른 거거든요.

0: 누가 좌우하는가를 먼저 보면 아. 시장의 색깔을 읽을 수가 있어요.
1: 색깔을? 예. 색깔을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또.
0: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알아야 돼요. 흐름을.
1: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재밌는데요?
0: 네.
1: 주식 얘기 또 하면 안 돼요? 너무 재밌다.
0: 아, 예, 예. 네.

0: 였죠. 휴장일이 아닌 날. 대표님 정답은 네. 뭐였나요?
1: 5월 11일 슈퍼라디오 첫 방송날.
0: 아예 상관없죠.
1: 네. 네. 사실 그 주식거래는요. 빨간 날은 다 줍니다.
0: 아, 다 쉬는구나.
1: 예, 빨간 날 다 줘.
0: 난 어떻게 주식을 하면서 그것도 잘 몰랐으니까. 그걸 몰랐는데 일단 슈퍼라디오 첫 번 날짜가 아닌 건 알고 있긴 했어요. 네, 되게 쉬운 문제,
1: 5월 11일. 문제였죠.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늦었습니다.
0: 네, 아,
1: 축하드립니다.
0: 그날 하나 살 걸 그랬어요. 네. 네. 네, 선물 받으실 열 분은 슈퍼라디오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아, 오늘 저 네. 진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좀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상한 질문도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조금 어렵긴 했어요. 사실은 네. 뭐 이렇게 막 네, 공모주 네 쇼츠에서 보긴 했지만 잘 모르는 아니, 그런 단어들이 있긴 했는데
1: 제가 질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네. 이제 진행을 되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0: 네, 네.
1: 질문을 하면 네. 질문을 하는 순간 바보가 된다.
0: 오.
1: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
0: 오 마이 갓.
1: 질문이 중요합니다. 많이 물어야 됩니다.
0: 완전히.
1: 세상에 무식한 질문은 없어요.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요. 뭐 베테랑이었어요? 예.
0: 그럼 전 방금까지만 바보였던 걸로.
1: 아주 그런 것 같아요.
0: 예. 지금도 바보인데 예. 무슨 소리냐 하는 그런 눈빛?
1: 아예 아닙니다. 이게 배워나가는 거죠, 나중에.
0: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정작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뭘 사야 되는지 아직 못 배웠거든요.
1: 예.
0: 다음 시간에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1: 추천주 가져와야 돼요?
0: 제가 조금 예, 알아볼 수 있을까요?
1: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못하면 이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0: 예. 아, 맞죠. 예. 그럼 대표님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네. 얘기해주세요.
1: 그냥 아주 정신없고 좋았습니다. 저 들어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기빨리고 오지 말라고. 근데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예, 예.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서.
1: 재밌었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너무 예.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1: 고맙습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0: 네네.
1: 자, 금요일 여러분의 미스터라디오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은방 오픈.
0: 아, 이제 뭐 남창희씨 거의 업자가 다 되셨네요. 다시 한번 해봐.
1: 자, 금방.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은방 오픈.
0: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회화가 들어가는 예. 게. 자, 오늘도 더운데요. 오늘은 이제 땀이 슬슬 머리카락에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1: 아, 더워요.
0: 와,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졸리죠. 지쳐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잠을 먼저 깨워야 되는데 우리 업자 남창희의 잠깨.

0: 동안에는 못 들었어요 저희 거를?
1: 예.
0: 아이고. 계속 네. 일하고 있었고 뭐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2: 안 좋은 소식 얘기할까봐 걱정되는데 혹시 가게는 접었어요?
1: 아니요.
2: 가고 가고 있어요?
1: 네.
2: 오케이 오케이. 아, 언젠가 여기 갈게 언젠가는. 예. 야, 성남 갈 일 없겠니 내가? 어. 가면은.
0: 오케이 좋아요 하루 씨. 네,
2: 맛있는 거 하나 말아줘.
0: 너무 너무 다시 만나서 반갑고.
2: 네네네네.
0: 우리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커피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드립니다. 그리고 카페도 하시지만.
2: 카페는 사람한테.
0: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마셔요.
2: 이러니까 자꾸 딴 데 가는 거. 자 그렇습니다.
0: 예 그리고 네. 4549님 요 근래 미라 끊었었어요. 하지만 일상 중에 왕왕 아른거려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함께요 미라라고 했습니다.
2: 저도 뭐 매일같이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시간 날 때 오며 가며 탁 그냥 갈 때는 무조건 예. 틀어주는 그냥 그런 게 더 좋아. 아니, 남는 시간에야 무조건 미라지. 난 이게 좋아.
0: 네.
2: 물론 뭐 4시에 딱 얼마나 시간 남을지 몰라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럼 오미원 아니고 오명원이네요. 오며 가며 오미오미원.
2: 네. 네. 그럼 또 고명환이 있죠.
0: 아, 고명환이 왜 나옵니까? 고명환 선배님.
2: 예, 국수집 하죠?
0: 예, 예.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2: 강의의 킹 고명환.
0: 예. 예. 자, 우리 다시 돌아온 미라클 4549님께도 저희가 커피 선물 좀 보내드리고요.
2: 0304님, 오랜만에 저도 왔습니다. 금은빵 오픈 오미환. 금은빵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우리 미스터 라디오 잘 아는 분이죠.
0: 그렇죠.
2: 금요일은 생방송 금은빵. 네.
0: 왜 이렇게 네.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우리 0304님께도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요.
2: 좋아요. 오랜만에 와도 좋은데 혹시라도 우연이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청취율 전화가 간다면 저희 이름 얘기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럼요. 아 청취율 근데 저 아직

0: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느냐, 로즈데이인데 장미 어땠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 새 날을 기억하세요, 여보.
1: 아, 어제 자 로즈데이였어요?
0: 그런가 봐.
1: 아이고
0: 아침부터 녹화 했는데 장미 내놓으라고.
1: 장미의 전쟁이네요.
0: 아니 뭐 장미 맡겨놨어. 아 참. 자 그렇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0: 오늘 아침에 그로 시작했으니 잠이 바로 깼겠어요. 깼겠어요.
1: 아 그렇군. 그럼 피곤하겠죠. 깼죠.
0: 예. 바로 잠이 예. 깼습니다. 예. 예.
1: 또 약간 짜증 내셨겠네요. 정수진 솔직히.
0: 저는 약간 같은데.
1: 예.
0: 또 상대방은 화로 받아들여요. 어, 예. 네 그렇습니다.
1: 자 8934님은요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7살 아이들이 아침부터 오늘은 선생님 말씀 잘 들을게요.
0: 아유 착하다. 아유 착하다.
1: 물론 현실은 여전히 시끌벅적하지만요.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오늘만큼은 꼭 더 많이 웃고 사랑받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이고 자 우리

0: 하더라고.
1: 네.
0: 아, 참, 참. 예.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올, 그리고 또 오늘 그 기사를 봤던데.
1: 네네네.
0: 뭐 태평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 태평양?
0: 예, 태평양 네. 쪽에.
1: 화장품이요?
0: 이제. 예, 아니요.
1: 진짜 태평양이요?
0: 바다.
1: 예, 그래서요?
0: 태평양에 이제 뭐 지구온난화가 뭐 지금 뭐.
1: 심해진대요?
0: 느낌이 이거 지금 뭐 세다 이제.
1: 아, 오늘 이번, 아, 금년도가 엄청 더울 것이다.
0: 뭐 그런 식으로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지금 큰 걱정입니다.
1: 네.
0: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뭐 살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예, 살아야죠. 뭐 우리가 더워도 살았고 뭐 추워도 살고 살았잖아요. 계속
1: 네.
0: 예, 살아봅시다. 자, 5946님 정말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협찬 7개 통과.
1: 뭔데?
0: 이분이 바로
1: 네.
0: 며칠 전에 미라에 샴푸바를 협찬하고 싶다고 했었던 그 미라클이세요.
1: 네.
0: 그 후에 이제 제작자한테 DM이 왔고
1: 네네.
0: KBS 관련 부서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1: 할 예정이요?
0: 예. 그러니까 한 고개가 통과된 건 이제 그 긴밀하게 협찬할 수 있는 부서와 연결이 됐다는 거죠, 일단.
1: 아, 그 부서를 소개해 줬군요.
0: 그렇죠. 이제 네. 소개를 해 주면 이제 또 되는 거죠. 예. 우리 계속해서 이 소식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 드릴 거고요.
1: 부담스러워해. 하지 마.
0: 아니, 근데 이게 저는

0: 제작진과 얘기를
1: 해서 제작진 얘기하고 있어요.
0: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1: 그렇습니다.
0: 남창희 씨 뭔지 알잖아요.
1: 알아요. 이게
0: 남창희 씨도 잘 안 열어봐요.
1: 저는 아예 잠궈놨다가 뭐 아예 보질 않아요 그냥. 예.
0: 그렇다는 겁니다.
1: 네. 어, 근데 가끔 아니요 볼 때도 있어요.
0: 그리고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아니, 예. 해외에 있다가 그냥 기억 생각나서 문자했다 그래서 막 문자 통화를 했는데 그 거짓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하도 거짓이 많고 막 사실 뭐
0: 저 혼자 엄청나게 무슨 말을 막 했네.
1: 여러분들
0: 야 10년 전에 그 우리 그때 맥주 한잔 할 때 좋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1: 그러니까 그거 보이스피싱 같이 그렇게도 많이 오고. 또 하도 사실은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0: 그리고 그 사람 무슨 드라마를 몇 편째를 찍었더라고. 그래서 OTT로 이렇게 바쁜데 갑자기 내

앞에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붙인답시고 인사를 한답시고 한마디씩 툭툭 뱉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에 상처받았던 지난 세월, 오늘 분노가 칼칼해 털어놓으려고 왔습니다. 제가요, 부모님께 받은 얼굴이 노안이에요. 그것도 많이 노안이에요. 근데 이건요, 피부관리를 맨날 하고 헤어스타일을 어려보이게 해도

0: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셔요. 아니, 가족이 아주 판박이시다.
1: 예? 어?
0: 아니, 오빠랑 아주 판박이셔요. 아니, 이거는 이분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다.
1: 하지 마세요. 빨리 연기하세요.
0: 오빠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차라리 오빠여라. 자, 오빠랑 아주 판박이네요. 아이고, 완전히 복사해서 딱 붙여놓고 컨트롤 뭐더라 뭐 이런 거 뭐더라 난 뭐 우리 애가 얘기한테 못 알아들어. 얼른 올라가셔요. 오빠가 반가워하시겠어.
1: 이상하다.
0: 왜, 오빠가 없지?
1: 나 오빠가 없는데.
0: 그렇지.
1: 뭐지? 뭔가 좀 이상했지만 경비 아저씨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셨나 보다 하고 집으로 올라와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0: 일찍 다녀라 딸! 어, 퇴근이 늦냐?
1: 아빠
0: 뭐 누구 생겼어? 아빠가 아까부터 와서 기다려.
1: 목소리가 왜 백살 할아버지야 아빠.
0: 얼른 밥 먹자. 이제 고기 좀 굽자. 딸이 구워주는 삼겹살 좀 먹어보자 우리 딸.
1: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짜. 아니 제가 노안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니면 경비 아저씨? 슈퍼 아줌마? 아니 오빠가 아니라 아빠가 온 거잖아요. 저희가 어디로 남매를 보여요? 저 눈뚱이에요 그리고! 아 진짜 눈이 삐어나 진짜. 그리고 옛날에 그 슈퍼 아줌마 아줌마도 안가부터 가세요. 에? 내가 노안이라 슬프다고 하면 앞으로 이 얼굴로 30년 쭉 가니까 오히려 살수록 이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니들 노안으로 살아봤어? 노안으로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진짜. 제발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척하면서 아무 말이나 막 걸지 말자고요. 알았냐고요. 제발 자랑게나 말조심.

아버지 혹시 수박 할아버지신가요? 설 점심님이 위로를 해주시네요. 그래도 아버님이 최강 동안이시구나. 연명숙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냐? 오빠냐? 모르는 계산책님, 현디가 부르네요. 노안 어떠니? 오수진님, 마음이 찢어지네요. 저는 10살은 어리게 보는데 죄송해요. 김강수님, 아이고 그만 말을 줄이세요. 슈퍼사장님, 박성희님, 아유 노안에 과자가 안 좋아요. 성희님 가만히 계세요. 최수진님, 오늘은 뭐 분노보다 응원합니다. 괜찮아요. 50대 되시면 동안이실 거예요. 추미용님, 정말 분노가 칼칼 참 말 조심해야 돼요.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무지무지 상처받는다고요. 씩씩한 직장인님, 노안이라 놀리지 말아요. 소심해서 말도 못하고. 장유인님, 저만 알지 알지. 앞에서 말 못하고 혼자 울고. 3155님, 삼신할머니한테 화내셔야 될 듯. 김현수님, 미안합니다.

0: 때도 안 늦고 6, 70대까지 그대로 가니까 걱정 마세요.
1: 그만하세요. 저 고등학교 때 사진 있나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0: 아, 근데 네가 힘을 주려고 응원하려고.
1: 예. 예. 혹시 또 찾아주시면 한번 그렇게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예. 5040님, 저도 아버지랑 다닐 때 생얼이면 부부로 봐요. 난 30대 초반인데.
0: 사실 아, 뭐 개인기가 엄청
1: 근데 안 요즘에 아버님들도 다 너무 또 젊게 관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또 뭐 그렇게 막 너무 막 옛날처럼 막 아빠는 뭐 엄청 늙어 보이 이런 건 없어. 그래서 네. 그래요. 그리고 2175님 저도 47 평생 노안 소리만 들어서 사연자분은 심정이 공감 가네요.
0: 그래요.
1: 딸 유치원생일 때 회사에 데려왔다가 청소 여사님께 손녀라는 소리 듣고 충격 먹은 기억이 있어요.
0: 그 여사님들도 말 조심하세요. 예, 또 그 저 잘못 얘기하면 여사 소리 이제 못 듣고 청소로 쌈납니다. 그럼 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KBS에서도 예. 그 여사님들 꽤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분 중에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건 남창희 씨 바로 옆에서 들었잖아요.
1: 살쪘냐고요?
0: 제가 살쪘냐고.
1: 윤정수 씨 왜 이렇게 살이 쪘어?
0: 계속. 그 맨날 회사에 같이 출근하면서 그러기냐고. 예. 어? 자주 보면서.
1: 그래.
0: 아, 3시 50분에 왔다 갔다 하면 나 계속 보이는 거잖아.
1: 그렇죠.
0: 매일 이렇게 들어오면서. 근데 뭘 몇 달 만에 본 것처럼. 참나.
1: 자, 우리 1884님도 네. 살면서 저도 딱 한 번 남편이랑 장 보러 갔다가 가게 아주머니가 저보고 누나냐고 하셨어요. 저 3살 연하고요. 누가 봐도 연하예요. 아줌마 동네 장사하셔야죠.
0: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1: 그래.
0: 사실은 또 얼굴 상태 안 좋은 걸로는 또 남창희 씨의 중학교 때 사진이 고등학교. 있죠. 고등학교 때 사진 있죠. 네, 그렇죠. 예,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보면 얼마나 남창희 씨 지금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아들은 고급지게 키운 거야.
1: 그래. 에이. 그 저분 그 북한에서 오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금 귀순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0: 아버지가 열심히 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남창을 저렇게 이쁘게 DJ로 키웠습니다.
1: 자,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 그래요.
1: 예, 저도 이렇게 삽니다.
0: 자, 오늘 저 어떤 분들에게 공감해 주신 사이다 사연 누구 합니까?
1: 2175님.
0: 2175?
1: 5040님.
0: 5040.

0: 예, 그 친구예요.
1: 아이가
0: 예.
1: 아이랑 아이가 아빠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 보여서.
0: 영태님, 아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1: 영 키도, 아주 태가 좋다.
0: 어 키도 크고 좋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영태님 내일 결혼 잘 하시고 누구보다 더 많이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1: 저는 뭐 결혼식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좀 해야 할 게 많아가지고 힘들지. 난 오히려 저거 축하보다도 아유 내일 할 거 많을 텐데 오히려 난 그 생각이 많거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0: 11시 반 결혼식 하시는 거 보니까 새벽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1: 11시 반? 예. 아 그럼 뭐 거의 잠 못 잔다.
0: 예, 오늘 그냥 어떻게 빨리

0: 뭐 저희도 한번 잘 한번 부부가 꼭 남편만 뭐 부인에게 차리는 게 아니라 부인도 남편에게 챙기시고 다 같이 서로서로가 또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1: 그렇죠?
0: 가져야죠.
1: 네.
0: 예.
1: 우리 아내가 얼마나 저를 걱정합니까?
0: 네. 게시판에 자기만 욕 먹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1: 네. 장이야.
0: 아니, 욕안 해요,
1: 너
0: 형님.
1: 욕 먹게 뭐 아무 말이나 실수 좀 해. 자, 노래 하나 듣고 계속
0: 예.
1: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노래는요. 청하의 노래, Sparkling 함께 들을게요.

0: 어렵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외에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TS푸드
2: 모두투어 네트워크
1: 코끼리 베이글
2: 셀로맥스
1: 서울사이버대학교
2: 베스트슬립
1: 카페앤베이커리페어
2: 오토링크
1: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2: 네,
1: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임정민님께서 안녕하세요. 월급은 꼭 듣는 청취자인데요. 아이 픽업해서 학원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중2인 아이와 하루하루 전쟁인데 하루에 속이 몇 번씩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분노가 콸콸콸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를 푸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학원 가는 길에 꼭 우리 미스터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죠. 왜냐? 2부 끝에 남창희의 노래가 들립니다.
2: 그렇습니다.
1: 이분의 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3부 첫 곡은
2: 네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 더 이상
1: 조남지 사운드.
2: 네,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미 퇴근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에서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신월여의 지하도로 여의도 방면으로 여의도 분기점을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먼저 진천에서 진천터널 사이로 정체가

0: 예, 예.
1: 저는 게임 쪽은 몰라가지고 항상. 이종훈 친구들 다 결혼하고 있는데 넌 언제냐.
0: 아이고. 이거 좋아하는 거네. 이분이 하나 더 보냈어요. 네. 해봐.
1: 넌 얼마나 좋아.
0: 야, 필 좀 막 필 좀 갖고 다시 해봐. 너 왜 그래.
1: 아니 이거는 좀 약간 너무 안 맞아가지고.
0: 난 되는데.
1: 예. 네. 네. 해봐요.
0: 넌 얼마나 좋아.
1: 에이 기세로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 말이 좀 맞진 않잖아.
0: 저도 너무 소리 지른 것 같긴 하네.
1: 예.

0: 자, 우리 착한 생각님께서 아이 부부 아이들 아까 얘기 나온 것 때문에 부부로 네. 이행시를 또 지어서 보내주셨네요.
1: 좋다. 부
0: 부질없다.
1: 부
0: 부질없어. 왜 박수를 칩니까? 저는 고지현님의 이 이행시를 읽어볼게요.
1: 부
0: 부족한 내가
1: 부
0: 부족한 너를 채워주는 것.
2: 알겠다고요.
0: 부질없다. 부질없어. 이게 마음에 드세요? 네. 예.
2: 착한 생각님.
0: 아니 그 웃기다 이거. 부부 이행시. 부질없다. 부질없어.
2: 네. 예. 둘 다.

0: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0: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0: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증명해야 돼요.
1: 아니 맨날 저기 쇼미더머니 나가면 다 증명하잖아요. 아,
0: 그럼 뭐
2: 예. 증명할 게 많습니다.
0: 다음번 노래 제목은 나왔다.
1: 증명 사진?
0: 인감 증명.
2: 아 참 요즘에는 다 이제 전산화 돼가지고
1: 인감 증명.
0: 너 그 앞에다가 형 예. 얼굴 대놓고 그렇게.
2: 저도 모르게 야, 죄송하지만
0: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예. 그러면 화내.
2: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예. 좋아요. 자. 근데 아, 재밌긴 하다 인감 증명.
3: 아 예.
1: 예 나는 랩으로 날 어. 증명하지. 네. 예 도장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지. 오케이. 자
0: 서류가 하나면 집으로 사...
1: 자. 자 대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승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윤정수 4 남창이 3.5 와. 지조 3.5 역대 가장 치열한 시즌이 이어지고 근데 있는데요.
0: 근데 점수가 진짜 안 올라가.
2: 네. 야. 아. 맹추격입니다.
0: 계속 0.5씩 나눠가니까
1: 예, 오늘도 방송국 점수 가져가는 거 어때요?
0: 아 방송 점수 가져와야지.
1: 네 오케이.
2: 예, 가져와야 돼요.
1: 자 그럼 오늘 어떤 대결로 갑니까 지조씨?
2: 대결 넘넘넘의 근본 대결 노래 이어 부르기.
1: 와우.
2: 네 오랜만에 미라클 여러분과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이라서 노래 이어 부르기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세 사람과 함께 노래 이어 부르기 하실 분들 지금부터 전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드려야 되니까 문자로만 신청을 받을게요. 문자는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전화 연결 되시면 체크인 보내드립니다.
0: 야, 인감 증명이 낫지 아, 않냐 차라리.
2: 이거 좀 풍부했다.
1: 그쵸? 소리가 너무 좀 아쉽다.
2: 아쉬워요?
1: 아, 나와야지.
2: 그런 난각 번호 한 3번 정도 되는 너무 갇혀 사는 닭들입니다. 저처럼 자연 방사.
0: 아! 누가 좋죠? 저, 누가 제... 닭 날개 찢었니?
2: 너무 놀다 네. 보니까 뛰노는 닭.
1: 그 닭 쫓던 개 같은데요. 예.
0: 저희는 사실 지금 이제 순서를 정했는데 여러분들 아직 순서를 모르시잖아요.
2: 네.
0: 과연 전화를 받아서 네. 누구를 원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그래요. 네. 좋습니다.
2: 네. 자,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0: 왜냐면 그게 길을 꺾을 수도 있다.
2: 그러니까요. 네. 아, 한번 나와야 되는데.
1: 자,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 이후에 오랜만에 여러분의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잡아보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대결 시작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네. 자. 남겨주시고요. 자 우리는 지조의 노래 쇠빙선 듣겠습니다.
0: 쇠빙선
1: 오랜만에 다 갈아버립시다.
0: 쇠빙선이야.

0: 예.
1: 그것이 현실이고
0: 예.
1: 더 이겨내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화이팅. 그래도 앞으로 또 갈고 나가겠습니다.
2: 네.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대결 함께할 미라클을 만나볼 건데요. 자, 우리 인천 루루맘님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 전화 주세요. 이어 부르기 하고 싶다 하면서 주셨거든요. 이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어떻게? 여보세요?
2: 어떻게? 네.
4: 어떻게? 아.
0: 연결됐습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2: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으면서 어떻게 하긴 몰랐다.
4: 아니, 본인이 하고 싶다면서 어떻게 하시면 어떡해요?
3: 진짜 올지 몰랐어요.
4: 자. 진짜 올지 몰랐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자, 본인 소개부터 해봅시다. 누구십니까?
3: 저는 저기 서초구 신원동에 살고 있는 루루맘이라고 합니다.
4: 네, 루루맘.
2: 서초구
4: 네,
2: 신원동.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루루맘님.
4: 자, 노래는 네. 평소에 잘하시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3: 아니,
4: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3: 떨려요.
4: 네, 떨릴 수 있어요. 그래도.
2: 떨지 마세요. 네.
4: 대화하면서 조금 부르시고. 노래는 좀 하시는 분이세요?
3: 그 노래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4: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뭐 상황으로 치면 최악입니다.
2: 예.
4: 될 줄 몰랐어. 네. 어떻게? 어떻게? 정말 될지 몰랐어요. 노래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0: 긴장하시고.
4: 자, 이런 분이 기적을 일궈낼 수도 있으니까요.
2: 예.
4: 자, 그럼 굳이 세 명 네. 중에 누구랑 하고 싶으십니까?
3: 저는 이제 세 분 다 좋아하는데
4: 네.
3: 남창희만이 오늘은 좀 끌려요.
4: 남창희가 오늘 끌린다.
2: 예, 예.
4: 남창희가 끌린다는 건 남창희 씨가 좀 승률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3: 왠지 좀 잘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4: 맞을 것 같다. 잘 맞을 것 같다. 예.
2: 루루맘님 저는 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3: 예. 아니 좀 되게 차분하고
2: 예, 저 차분하게 잘할 자신 있어요.
3: 네.
2: 예.
3: 예.
2: 긴장을 푸셔야 돼요.
3: 파이팅.
2: 저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네, 네.
4: 좋아요. 그럼 남창희 씨가 먼저
2: 도전님이랑 한다고 합니다.
4: 르르르르르.
2: 잘할 자신 있습니다.
4: 괜찮아요?
2: 예,
4: 괜찮겠어요.
2: 저는
4: 오히려 차분하니까 잘할 수도
2: 그래요.
4: 있어.
2: 그래요. 우리 노래 뭐 안 한지 오래됐지만 듣고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4: 난 또 내가 먼저 한 줄
2: 많이 들었죠.
3: 네.
2: 네, 오늘 시간은 40초 드리고요.
3: 네.
2: 모르는 노래는 그냥 패스 외치시면 되고요.
3: 네네.
2: 시간이 남으면 틀린 문제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3: 그러니까
2: 모르면 패스하세요. 이제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또 장르가,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0: 네.
2: 그렇게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4: 완전히 기선이 제압되어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아, 그럼요. 반전 매력을
4: 자,
0: 좀 기대합니다.
4: 좋습니다. 준비, 시작!
2: 서울, 대전, 대구, 부산!
3: 찍고.
2: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3: 눈빛.
4: 오, 잘하네.
2: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률.

0: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엔 세상은 나에게 고달한
1: 감동이야.
2: 첫 빨리 불러요.
0: All I need is
1: 네?
0: All I need is 아니 이거밖에 없어요. 노라
2: 와 그러나
0: 그러나 너무 잘했어.
2: 와 그러나 여섯 곡 맞춰주셨습니다. 맞다. 굉장히 호성적이에요. 잘 맞춰주셨어요.
0: 아니 우리 루루맘님
1: 네?
0: 아니
3: 갑자기 신났어.
0: 아니 긴장이 된다 어쩐다더님 노래를 아주 그냥 박자 네. 그대로 부르시네요. 감동이었어.
2: 너무 부드러워요.
1: 성시경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시경
0: 씨 좋아하는 거 아는데 네. 우리가 문제 맞히니까 빨리빨리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있나입니다. 괜찮아요.
1: 네. 코너도 예. 가긴 해요.
2: 코너도 가고
3: 코너도 가고
2: 네. 예. 스트레스 풀어야지.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 그렇습니다.
0: 네. 미라 뭐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들은 거는 꽤 오래부터 들었는데요.
0: 네.
1: 거의 운전할 때밖에 못 들어서.
0: 그렇죠. 운전할 때 그럼 운전 많이 들으시고요. 그래서 문자를 자주 못 하셨구나. 네.
2: 잘하셨어요.
0: 네, 네, 아주 좋아요.
1: 간혹 하긴 하는데요. 소개 예. 안 해주시더라고요.
0: 아, 소개요? 예. 아. 재밌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상황에 맞게 그래야지 뽑히는 네. 거지. 예.
2: 그럼요.
0: 아무거나 다 읽어줄 수 없습니다. 여기 수천 개가 있는데 네, 저희가 다 읽어줄 수 없어요.
2: 문자에서
0: 미안합니다.
2: 그렇게 네.
3: 아니 너무
2: 아, 이런 걸 나오면
0: 예. 안 읽어줘요. 이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3: 아, 너무 네. 티처럼 말씀하시네. 예. 그래도 귀한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아 문자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한번 읽어드릴게 이러면 되지. 수천 개가 오는데 어떻게 제가 한 번 더 다 읽겠습니까?
2: 남창이가 지금 여섯 개를 해냈기 때문에
0: 예.
2: 자 우리 토리맘님은 과연 예. 예, 누구랑 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조 윤정수 준비돼 있습니다.
1: 네.
2: 예.
1: 네. 정수 오빠랑 할게요.
0: 아 정수 오빠랑. 정수 오빠 택하신 이유는요?
1: 정수 오빠요?
0: 예.
1: 제작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2: 제작진이
1: 네.
3: 아, 내정 간섭이 있었군요.
2: 제작진 그렇게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정수 할아버니가 아~ 조금 아니요. 인기가 없으신가 봐요.
0: 아, 정수 할아버니가 예, 예. 인기가 없으신가 봐요. 라니. 아,
2: 그러면 말이죠. 네. 원래는 누구 선택했습니까?
1: 저요?
0: 예,
1: 남창희 씨요.
2: 남창희 씨.
3: 아, 원래 품절이 됐기
2: 원래 이런
3: 때문에.
2: 남창희 씨. 그냥 그러면 괜찮습니다. 윤정수와 지조 중에 아무나 선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1: 아, 아니요, 정수 오빠 할게요.
0: 오,
2: 나는.
3: 네. 선택권이
2: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 아니, 정수 오빠랑 해야지 네. 저한테 맞는 노래를 불러주실 것 같아가지고.
0: 아, 예. 좋아요. 맞아요.
2: 알겠습니다.
0: 왜냐하면 문제도요, 저희가. 자기가 아는 노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고르거든요.
2: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아. 이제 그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2: 혹시 그러면. 오늘 저 남창희 씨가 몇 개 했는지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1: 아니 아까 제작진하고
2: 통화하느라고
1: 네 라디오 끄라고 예. 그래서
2: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그 울리거든요
1: 아, 아까 여섯 예. 여섯 개 하셨죠
2: 맞아요 맞아요
1: 네네 네.
0: 일곱 문제 중에 여섯 개 맞췄어요
1: 네. 잘하셨네 네.
2: 그렇습니다
0: 예, 잘하셨어요 예
1: 한숨만 쉬시는 줄 알았는데 잘하셨구나
0: 잘하시더라고요
2: 아 우리 라디오 잘 듣고 이런. 계시네
0: 예 네.
2: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1: 네
0: 40초 드리고요
1: 네
0: 모르는 노래는 패스 외치시면 되고
1: 네.
0: 나중에 패스한 네. 노래들 중에 뭐 문제가 뭐더라면 뒤에 또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낼 거니까요.
1: 네.
0: 예, 편하게
1: 네.
0: 하시고 일단 생각 안 들어 네. 막 불러보세요. 자, 네. 준비되셨나요?
1: 네.
2: 자, 가겠습니다. 선택 잘하세요. 자, 시작.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1: 고향길
2: 어?
1: 내 고향?
2: 자, 처음 만남은 너무
1: 어려워
2: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저기 여차
1: 손놀이 가자 한다
2: 오케이 자 오놀라워라 그대 향한
1: 내 마음
2: 상상해 상상해 상상 더 해서
1: 상상해 패스
2: 자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1: 약속 하나
0: 아, 아!
2: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어.
0: 잘하셨어요.
2: 네, 잘했어요.
0: 네 개.
3: 아, 그러나 아쉽게도 아... 1등은 눈앞에서 멀어져 갑니다.
2: 그렇습니다.
3: 네 문제 성공해 주셨어요. 네.
2: 왜냐면 네. 코스모스 네. 피어 있는 정든 고향.
1: 역.
2: 그렇지. 아,
0: 정답인데.
2: 그렇지. 이거 혹시 알까? 이준 씨.
1: 이준 씨 러블리.
2: 아. 역시 우리 또래라
0: 이게 아예 다 알지 우리
2: 밥에 강하네
0: 또래도 아예 다 알죠
3: 이순 씨 그냥 바로 한번 가셔도 될 맞출 수 있었을 텐데
0: 이순 씨 러블리 딱 알았지
2: 잘했습니다 그래도 예 잘해서 우리 토리맘은 네 문제 맞추셨습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1: 근데요
0: 네
1: 노래를 조금만 더 잘 불러주시면 될까요?
2: 노래를 조금 더 잘하라고
0: 잘 불러주세요.
3: 잘 네.
1: 제가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노래인지 못 예. 알아들었어 못했어요.
0: 무슨 노래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2: 그래요, 미안합니다.
3: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노래를 잘 불러주셨으면 우리 토리맘님께서
1: 아,
3: 제가 볼 때 여섯 문제는 맞출 수 있었다 그래요. 이 말씀이잖아요.
2: 그렇죠.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었는데 약간 불편했어요.
3: 아. 왜요?
2: 목소리도
3: 왜요?
2: 그렇고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3: 아, 앞서 느낌이 있었어요.
2: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예. 좀 조심스럽게 했어요. 저 네, 기운을 그러셨구나. 내도록 할게요.
0: 그래도 충분히 네. 좋았고요.
2: 네네네.
0: 자 저희가 우리 어차피 네. 토리맘님은 선물이 네. 똑같습니다. 치킨
2: 치킨입니다.
0: 선물 챙겨드리고요. 예. 예, 윤정수 씨만 점수를 못 받아가는 거예요.
2: 그렇습니다.
0: 예, 토리맘님은 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드립니다. 자,
1: 네. 네. 아, 너무 떨려가지고. 네.
2: 잘했어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정수영은 안타깝습니다.
2: 제가
0: 네.
2: 노래를 열심히 못했어요.
0: 예. 네. 점수 아, 못 드려요.
2: 아, 이러고. 아유, 아이 누나 왜 그래?
0: 자, 예? 우리는요 이제 지조 씨가 또 문제를 또

0: 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니노니노노노 니노니노니노 이 부분을 예. 맞춰주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앞에가 어떻게 시작했었죠?
2: 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0: 해볼게요.
2: 다시 한 번만
0: 아 좋습니다.
2: 예, 해보세요.
0: 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니나 니나 니나
2: 예
0: 여러분들은 니노니네니나 예. 이 부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됩니다. 네,
2: 자 좋습니다. 문자 샵 8910이고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1: 네.
2: 자 노래 듣고 운동화 정답 보내주세요. 이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대결로는 시즌5 지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퀴즈 드렸죠?
2: 네.
1: 지조씨가 부른 노래는 우주의 드라우닝 지금 듣고 왔는데요. 네. 지조씨가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답을 알려주시죠.
3: 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돌아와 줄래.
1: 맞습니다. 정답은
0: 오, 잘했다.
1: 돌아와 줄래였습니다.
0: 왜 또 이렇게 열심히 잘했어?
2: 놀라셨어요?
0: 어, 너무 잘했어.
1: 니나니노
0: 니나니노 니나니노가 아니라
3: 돌아와 네. 줄래.
1: 맞습니다. 오케이.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
0: 컨디션 좋겠는데 오늘 일곱 개 하는 거 아니야?
1: 아, 아 큰일 났네.
2: 괜히 또 그 말씀 들으니까 오버페이스로 또 흥분할까 봐 걱정되네요.
1: 자,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명단은요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 올려도 되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노래 이어 부르기 대결 이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미라클 만나볼 건데요. 저 노래 잘 맞출 것 같아요. 미라미라 전화주세요 라고 해주신
0: 네.
1: 우리 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4: 아, 저 은평구에 살고 있는 간호사 이성입니다.
1: 아, 널스, 널스! 예, 우리 간호사, 우리 또 이성희님. 어, 은평구면 또 저랑 같은 구에 살고 계시네요.
0: 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저는
1: 예.
0: 상관없는데, 잊지 마시고요.
1: 예.
0: 네, 이성희님, 저희 미스터 라디오는 어떤 때 자주 듣습니까?
4: 아, 저 퇴근길에 주로 듣고 있고요.
0: 퇴근길에.
4: 네. 네.
1: 그렇군요.
4: 일찍 퇴근해가지고.
1: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4: 어, 두 분이 티키타카가 잘 되신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지조 한 명이 네. 지금 남아있습니다.
4: 네.

0: 저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신지?
1: 아, 저 30대 후반입니다.
0: 30대 후반이면 그러면 지조 씨랑 나이대가 비슷해요.
2: 네, 뭐 거의 비슷하네요.
0: 그러면
2: 네.
0: 이제
3: 친구끼리 잘해봐.
0: 그러면 웬만하면 서로 알 수 있는 노래들을 그래. 많이 할 수 있겠네요.
3: 친구끼리 30대 후반에 맞는 톤에 네. 음색으로 네.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0: 톤의 매너를 한번 잘 맞춰보시죠. 네.
2: 한번 우리 호흡 맞춰볼까요?
1: 네.
2: I'm for love again. 너는
1: 어떡해요?
0: 야, 큰일 났네. 이거
2: 큰일 났네.
0: 연습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3: 자, 6개를 맞추면 동점.
2: 동점 1등입니다. 동률.
3: 그다음에 7개를 맞추면 승리.
2: 단독 예. 1위예요.
3: 네, 선물은 당연히 확보하지만 네. 자, 명예를 위해서
0: 지조 씨의 명예입니다. 우리 성희 씨는 네.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3: 그냥 성희 있게 하세요. 예. 네. 자.
0: 성희 있게 재밌는 게 네. 근데요.
3: 자, 준비. 성의 있게. 화이팅!

0: 그러니까요. 아, 네. 그래도 사실 성이시니까 생각까지 가는 맞아. 거예요. 다른 예. 분이면은 아예 생각도 못 했었을
1: 우리
0: 거예요.
1: 우리 치유 씨.
0: 예.
1: 요거 확실히 그 한로로 씨
2: 노래를... 아니 성이 씨한테 물어볼게요. 성이 씨 이 노래 아시죠?
3: 한로로. 네,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무슨 노래인지 못 알아.
2: 그러니까 지수 씨 한번 아니 한번 성이 씨가 해 보세요. 난 널 버리진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해 보세요. 시작.
3: 난 널 버리지 않아.
2: 그렇지.
3: 우와. 이런 노래인가요?
2: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지조가 다시 해 봐.
0: 아 왜 저는 나 한로로 씨가 여자예요.
4: 난널
0: 버리지 않아.
2: 뒤에까지?
0: 너도 같은 생각이지 않니? 이런 느낌이다. 느낌이.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2: 그래.
0: 예.
1: 그래요.
2: 하여튼 성희 씨가 선전을 해서 남창희와 동갑 여성분제 축하.
1: 자,
2: 잘하셨습니다.
1: 성희 씨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3: 항상 잘 듣고 있고요. 네. 즐거운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혹시 병원에서 고맙습니다. 다 같이 들으시나요?
3: 네?
1: 간호사 일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병원에서 다 같이
2: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3: 아니요. 저희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놀고 집에 방금 왔어요.
1: 아, 예. 혼자서만 들으시는구나.
3: 네. 네.
2: 오는 길에 또 이렇게.
1: 다른 네. 다른 분들께서 좀 저희 좀 알려주세요. 소개해주세요.
2: 네. 병원에서 몰래 들어요.
3: 저희 병원에서 네. 이제 라디오를 켜놓기는 해요. 이제 환자분들 들으시라고. 그러면 항상 89.1에 있어요.
2: 감사합니다.
1: 거기 병원 거기 상조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예. 자 성희님께는 저희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네. 우리
2: 7744님이 예. 마지막은 지조 씨가 좀 잘못했어요. 다른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0: 7744님 듣고 계신가요?
2: 어.
0: 인정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제가 더 잘 되려고 정을 열심히 한 게 이거예요.
2: 예. 아니 근데 너무 웃긴
0: 뭐
2: 게
0: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2: 성희 씨가 노래를 들으면서 갸우뚱하는 게 느껴져.
0: 그죠. 보진 않아도 예, 그 표정이 느껴지죠.
1: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안 돼, 지조 씨.
0: 아, 예, 안 돼요.
1: 한 번만 해주세요.
0: 한노노 씨에게 그 실례예요. 한노노 씨. 아, 근데 원래 발음이 다 어렵습니다.
1: 한로로
0: 씨.
2: 예, 아까 루루처럼. 네, 네. 네. 로로 엄마 좀 루루. 네. 네.
1: 자,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점수 남창희 지조 0.5점씩.
2: 아, 이게 최강이다. 내가 내 입장. 어머, 그럼 전부 다 4점이야?
1: 예, 최종 승점은 윤난주 4점으로 모두 동점이 됐고요.
0: 승부는 미궁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1: 대단합니다.
2: 아, 오늘 근데 시나리오가 이게 제일 좋네. 내가 따가지 못한다면
0: 네.
2: 차라리 0.5점씩.
0: 예. 맞아요. 오늘 예측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다 공동선두로 4점으로 마무리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가 진짜 레이스가 시작되네요.
0: 와,
1: 네.
0: 다음 주 예. 제가 진짜 노래방에서 좀 연습 좀 하고 옵니다.
1: 문제를 알아야 연습을 하죠.
0: 아,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카테고리만.
1: 아, 그래 우리 제작진한테 예. 한번 따로 연락 한번 받으세요.
2: 예. 되면 문자 받아.
0: 다 같이. 근데 다 같이 예.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지조 씨.
0: 예.
1: 이제 가세요.
0: 여러분들 너무 더우니까요.
1: 우린 널 버려.
0: 예, 낮에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더 활기차게 다시 자리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감사합니다.
5: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타고 갔다는 거. 예. 그것에 저의 설레임이 또 묻어나네요.
1: 어, 그렇군요. 예.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늦게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5936님도 늦게 출석하셨고.
0: 그래도 오미안하셨고.
1: 예, 윤경희님 뜬금없이 이제서 들어와서 오미안입니다. 어. 괜찮습니다.
0: 이렇게 어, 아까부터 문자 남기셨는데.
1: 예, 들어오시는 것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네. 예,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0: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오늘 끝곡은요. 박지윤의 봄, 여름, 그 사이입니다.
0: 예.
1: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30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5: 굿즈는 세종 기프트.
4: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5: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4: 그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오늘 첫 곡 정인과 게리의 사람 냄새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기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이금희 선배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며칠 동안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아, 김명곤님이 노래 듣고 있는 동안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목소리가 되게 고급 베개 같으시다. 너무 편하네요. 라고. 이거 특급 칭찬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제가 엄청 차분, 성격도 차분하고 목소리도 좀 차분한 편이에요. 그래서 심야 라디오 할 때도 아, 심야 시간에 되게 최적화된 목소리다. 꿀잠 잘 오겠다. 뭐 이런 칭찬들은 많이 들었었는데 고급 베개라는 칭찬은 처음인데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아직 6시밖에 안 됐거든요. 오늘이 또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저희에겐 아직 이 소중한 금요일 저녁 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들 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내일 주말이니까 주말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 저랑 나누고 싶은 얘기 뭐든 괜찮습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도 좋고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과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오늘도 보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어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보라도 켜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1부는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 그래서 막 듣다 보면 내 사연도 아닌데 뭔가 막 울컥할 때도 있고 마음이 참 따뜻해질 때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이와 정엽의 사르르 그리고 이어서 클래식 화이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0: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5: 봅니다!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함께해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연신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털털했다. 외려 나를 다독이며 괜찮다는데, 아, 역시 얼굴만큼 마음도 예쁘군. 긴장이 풀리자 입까지 풀리기 시작했다.

조조아린 듣고 왔습니다. 연애 일기 만약에 우리 신철환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아, 김대웅 님이 어머 소디가 사랑하기 좋은 날 대타하네요. 마침 연애 일기 할 시간에 출첵합니다. 결말까지 완벽한 연애 일기는 또 오랜만이네요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뭔가 하나의 단편 소설을 읽은 느낌이었어요. 결말까지 이렇게 딱 이미 정해져 있는 이경님도 어머 꽉 닫힌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는지 이런 걸 다 기억하신다니 너무 스윗하시다 저도 생각했거든요. 장은숙님은 아내분이 혹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그냥 깜빡깜빡하는

본을 읽다가 뭐지? 살짝 긴장을 했거든요. 혹시 어디 뭐 아프신 걸까 아내분이. 근데 뒷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그냥 사소한 걸 잘 기억 못하시는 거래요. 저희도 다 그렇잖아요. 뭐 날짜나 무슨 영화 봤는지 이런 거 깜빡깜빡 잘하잖아요. 아니 저도 최근에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처음 사귀기로 했던 날 한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전이거든요. 저희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때 사귀기로 한 날에.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때 우리 근데 무슨 영화 봤었더라? 했는데 저희 둘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런 사소한 걸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라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 남편은 알고 있겠지 싶었는데 남편도 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우리 무슨 영화 봤더라?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서로에게 너무 신경이 가 있어서 영화에는 우리 둘 다 집중을 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아마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최원일 님도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너무 긴장해서 기억을 못했던 걸까요? 그래도 이렇게 스윗한 남편을 만나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 후기를 자 들려드립니다. 정말 너무 스윗해서 여러분 약간 좀 이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매번 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물어보면 여전히 아내는 답 대신 웃음으로 대신합니다. 서른에 처음 은희 씨를 만나 세차게 떨렸던 그 가슴을 57까지 고이 간직해왔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이 떨림은 멈추지 않겠죠. 언젠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이 속삭인 적이 있습니다. 은희 씨, 내 가슴은 그대로 인해 여든에도 아흔에도 떨릴 거예요. 와... 와 진짜 이거 오늘 너무 달달해요. 원래 연애일기가 이런 코너인가요? 이렇게 극강의 달달함이 이렇게

장범준의 당신만이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소연이고요. 3521님이요. 제 별그램 계정에 오래전 첫사랑이 팔로우 신청을 해왔습니다. 수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전 감정 하나도 없이 단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예전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자꾸 끌려요. 제 사진에 좋아요도 계속 누르는데 막 설레네요. 이런 설렘 괜찮을까요? 팔로우 취소할 용기가 생기질 않네요. 이거 플러팅 아니에요? 이거? 아니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플러팅을 한다고 요즘 세대는 그러더라고요. 그 별그램에서 먼저 일단 팔로우를 건대요. 막 다짜고짜 메시지부터 막 보내기는 좀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팔로우를 걸어요. 그리고 내 사진에 좋아요를 막 누른대요. 뭐 하나, 두 개, 여러 개. 그럼 알림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아이디나 이걸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내 뭔가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 그럼 나도 상대가 괜찮다, 나도 괜찮다 싶으면 상대 그 계정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른대요. 서로 그렇게 주고받다가 나중에 이제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하던데 오, 이거 3521님도 그린라이트 아닌가? 이 정도면? 나중에 이거 후기가 있으면 꼭 들려주세요. 나중에 연애

0: 큰딸이 걱정된다고 호신용품을 세트로 보냈지 뭐예요. 아이고 그렇게 예쁜 딸 어떻게 서울 보내고 발 뻗고 자는지. 아, 이게 딸 바보 아빠들의 마음인가 봐요. 호신용품 보내주신 거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저도 나중에 딸 낳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긴 해요. 얼마나 예쁠까요. 저도 꼭 태권도 가르치고 막 호신용품 사줄 것 같긴 합니다. 아빠의 마음이 참. 아유.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는 베스트슬립, 일양약품,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소영 해밀레, KB국민은행, 셀레나제, 국가데이터처와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0: 건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6: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0: 중에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아세요? 거기 보면 프라임 세포라는 게 나와요. 나를 구성하는 여러 세포 중 가장 강력한 세포. 아마 사랑하기 좋은 날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런 세포가 우세하지 않을까요? 노래 좀 들을 줄 아는 음자랄 세포? 아니면 어떤 이야기든 나누고 싶어하는 소통 세포? 자, 여러분의 프라임 세포가 고른 노래 보내주세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또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 콩과 KBS 플러스 어플은 무료입니다. 첫 곡은요, 3482님이 신청하셨어요.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서 금토에 실시하는 교육을 신청했어요. 평일에 듣는 교육도 싫은데요. 아, 생각해보니 내일 또 출근해야 하네요. 날씨도 좋은 주말에 공부하려니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신청하신 딕펑스의 아스피린 바로 보내드릴게요.

5040님, 오늘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괜히 7살 딸에게 푸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나도 힘들지만 인생의 절반을 어린이집에 다녔어. 엄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 힘내! 순간 웃음이 빵 터지면서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위로를 받다니 참 신기하고 고맙더라고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박소연이고요. 아, 4부 시작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좀 만나볼게요. 0623님이 저는 강화에 있는 작은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문을 열고 근무하는데 어디선가 아카시아 꽃향기가 풍겨오더라고요. 달큰하면서 향긋한 몹시도 기분이 좋아지는 내음이었어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내일은 아이들과 함께 동네 뒷산이라도 올라가 보려고요. 와, 요즘이 이 아카시아 딱 그 철인가 봐요. 아카시아 향 나서 좋다는 다른 어떤 분 문자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봄이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꽃향기를 많이 맡을 수 있는 거. 저는 라일락 향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단지에 라일락 나무가 쫙 펴 있어서 이맘때쯤 되면은 라일락 향기 엄청 났었던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도심에선 라일락 향기를 잘 못 맡다가 제가 최근에 옆에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나는데 라일락 향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남의 아파트지만 잠깐 저 들어가서 그 정자 밑에 좀 앉아있다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김교복님은 내일은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삼겹살 파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원도 정리하고 천막도 정비해두고 안에는 음식 장만하고 뭐 힘들겠지만 웃을 일도 많은 듯해서 내일이 기대됩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아, 요즘 날씨 진짜 좋은데 이럴 때 바깥에서 이렇게 음식 해먹는 거, 바베큐 파티하는 거 최고입니다, 정말. 솔직히 막 뭐 미리 준비하고 다 하고 치우고 이런 귀찮은 거 생각하면 못하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 낭만이 있어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그리고 박기영의 시작에 이어서 아까 그 곡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스페셜 DJ 박소연이고요. 바구이님이 저 요즘 김밥에 푹 빠졌어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 넣고 밥에 김만 싸서 말아 먹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오늘은 멸치랑 청양고추랑 고사리가 재료였습니다. 두 줄 싸서 저녁으로 먹었는데 진짜 꿀맛! 김밥 어렵지 않아요 하셨는데 너무 맛있었겠다. 일단 멸치랑 청양고추는 워낙 잘 어울리는 한 쌍이고 고사리? 고사리가 이거 킥일 것 같은데요. 맛보고 싶네요.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초보 주부라서 그런지 김밥을 도전을 못하겠어요. 뭔가 어려울 것 같아.

막 냉이 김밥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제철 나물 넣은 그런 김밥들. 제 친구 중에 또 초보 주부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냉이 김밥 자기가 쌌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보기에 이 친구가 할 수 있을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근데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직 도전을 못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여봤고 저 뭐 부추전도 해봤고 낙지볶음도 만들어봤고 나름 사부작사부작 이것저것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밥은 도전을 못하겠어요. 김밥 잘 쌀 수 있는 꿀팁 있으면 선배님들 좀 알려주세요. 김혜정님은 며칠 전 인화한 여행사진에 딱 맞는 액자를 찾아서 거실 벽면에 걸었어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여행하던 그날의 설렘이 다시 되살아나서 제 마음은 다시 여행지로 떠나 있네요. 또 한 번 여행을 떠날 날을 기다립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행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기억을 다시 한번 사진들 보면서 되새기게 되고 또 새로 여행을 가서 또 좋은 기억들을 만들 그 설렘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힘든 일상을 버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환 님이 김밥 아이 체험학습 갈 때 싸주셨다고 자주 하니까 는다고 하셨는데 그쵸 뭐든 자주 해봐야 느는 거겠죠? 이참에 저도 한번 조만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쏘디표 김밥. 파도, 폴킴의 파도,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두 곡 듣고 올게요.

0: 폴킴이 부른 파도,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까지 듣고 왔는데요. 뭔가 벌써 여름이 오고 있는 느낌이네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는 현대자동차 하이엠솔루텍 제공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퇴근하고 계신가요? 도착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에 만나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에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8시를 가까이 하면서 퇴근 정체는 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천호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잠실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터널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복정나들목부터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고 반대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해월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유구에서 마곡사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식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4: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요즘 일할 때, 고민 상담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인공지능 챗봇. 잘 보면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챗봇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말 사람한테 더 필요한 얘기 아닌가요? 복잡한 인공지능도 실수를 한다니까 우리의 우당탕탕 실수 한 번쯤은 충분히 이해해줘야죠. 이번 주 조금 헤맸어도 괜찮아요. 다들 그러면서 지낸다고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소란의 괜찮아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인공지능도 실수를 많이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작은 일상까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0: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클레어님, 필터 샤워기로 교체했더니 피부가 좋아

2075님. 아, 이래서 알았다. 녹두전에 그래서 숙주를 넣는 거군요. 맞죠? 녹두전에 숙주나물을 넣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였어. 오늘 알았어요. 다들 오늘 알았죠? 2075님. 이직하면서 회사가 집과 많이 멀어져 결국 차를 사게 됐어요. 사실 저는 오랜 장롱면허여서요. 운전연수를 받긴 했어도 아직은 두려움에 떨며 운전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보는 것도 버거운데 언젠간 운전하면서 노래도 듣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다 적응되면 괜찮아요. 저도 장롱면허 지금 13년째거든요. 제가 딱 20살 되자마자 따가지고 지금 33살이니까 13년 동안 이게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해본 적은 있지만 제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075님께서 그걸 극복하고 그냥 일단 도전했다는 것 자체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2075님의 베스트 드라이버를 응원합니다. 잠시 후엔 빵 나왔정 시작해볼게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금요일 마무리하며 먹기 딱 좋은 조각 롤케이크를 드립니다. 빵야! 롤케이크처럼 입을 돌돌 말고 누워서 주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디의 빵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는지 저에게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인피니트가 피처링한 나무연의 소년소녀.

날씨 좋으니까 좋은 산책 시간 되세요. 5982님, 부쩍 밥투 정도 고집도 심해진 5살 딸아이랑 한바탕 했어요. 아, 결국엔 맛있게 잘 먹을 거면서 처음부터 잘 먹어주면 안 되는 거니? 매일 식사 시간이 전쟁입니다. 밥 잘 먹는 아기들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또 편식 심한 친구들은 진짜 힘들잖아요. 일단 5982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뭘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몰래 좀 잘게 썰어가지고 숨겨두세요. 볶음밥 같은 거 어떨까요? 노래 듣고 올게요.

있지의 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엄지님, 결혼을 하게 되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한다는 걱정보다는 10년 가까이 운영했던 꽃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더 크네요. 이사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내 말은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4: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KBS 쿨 FM의 가비.

학교를 잘 다니면 그래도 우리가 금액을 낸 만큼은 뽑아내는 거니까 열심히 또 헬스장 다니시길 바랄게요. 참 이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하다가 한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테니스를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또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수 있을지 저의 모습이 좀 기대돼요. 우리 막내 작가님께서는 PT 18번 남으셨다고. 몇번 중에 18번 남은 거예요? 한 30번 계약했는데 18번 남은 거예요? 40번? 그럼 많이 하셨네요. 2년 동안 안 갔다고요? 이거 지금 가면은 소멸됐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랬을 수도 있어. 소멸됐을 수도 있어. 혹시 모르니까 빨리 가셔가지고 18번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고고마님. 요즘 저는 단백질 쉐이크 사냥 중이에요. 처음엔 다들 먹으니까 나도 먹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제일 유명하고 리뷰가 좋은 걸 먹었는데요. 먹다 보니까 제 취향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짭짤함이 느껴지는 쉐이크는 별로예요. 정디도 단백질 잘 챙기고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단백질 쉐이크,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음식을 되게 잘 챙겨 먹거든요. 하루에 두끼 정도는 그래도 잘 먹는 편이라 굳이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되나? 이렇게 잘 먹는데?

먹는 편이라 그냥 그렇게 좀 챙겨 먹고 그 식단할 때 이제 음악 방송 가기 전한 2주 정도는 식단을 좀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기는 합니다. 저는 그냥 곡물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미숫가루 같은 쉐이크. 이게 가장 좀제 취향입니다. 홍차님,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와서 제가 일을 알려주게 됐어요. 위치나 제품 등 외울 것도 많고 그 와중에 손님 응대까지 해야 해서 정신없을 거라는 걸 이해하지만 몇 번이나 같은 걸 설명하고 실수라도 하면 수습하다 보니 저도 평소보다 더 빨리 지쳐요. 역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신경 쓸게 많죠. 근데 그 친구도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진짜 다른데 진짜 빠른 친구들은 일주일 안에 적응해가지고 진짜 잘하는데 좀 이게 적응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하는 기차 여행이라 걱정보단 기대가 더 크네요. 대전에서 가볼 맛집이랑 좋은 곳 찾아보면서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기차만의 또 감성이 있죠. 둘이서 약간 속닥속닥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감성도 있고 저는 요즘 들어 약간 드는 생각이 여행을 너무 이렇게 SNS 찾아보고 가면은 조금 덜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 거리를 좀 걸으면서 그냥 나의 촉대로 그냥 들어가 보는 것도 살짝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249님께서도

펴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볼륨의 음악방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애정하는 노래들 같이 들어볼게요. 할로루의 게임 오버 듣고요. 우리는 3부에서 만나요.

yes or yes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놀이기구 저도 잘 못하는데 루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루지는 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싶고 되게 베스트 드라이버 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3678님 날씨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세요. 지금은 햇빛이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뜨거워지면 이제 루지 앉으면 엉덩이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딱 좋을 때 잘 다녀오셨네요. 두 곡 들어볼게요. 선우정아의 상상, 트와이스의 Yes or Yes.

아니, 엄마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0427님, 이렇게 헛헛한 마음 있으시면은 따님분이나 아드님에게 얘기하셔가지고 데이트하세요. 아마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겠지만 하루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을 겁니다. 두 곡 들려드릴게요. 최유리의 숲,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0: 선택하세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0K.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2: 들으셨죠? 제 동생 0K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2: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아니요.
2: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1: 아 그래요?
2: 파이팅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음악방에 계속 들어가 볼게요.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알려주세요. 가요, 팝, 최신곡, 그리고 추억의 노래까지 모두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려요. 파파스 머프님, 최근에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 저랑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무려 9년이나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도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일부러 피해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9년 동안 이름도 몰랐을 수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 긴 시간 동안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친구가 된 걸 보면 저희는 친구가 될 운명이었나 봐요.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반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은 반이 아니면 더더욱 당연히 이름도 모를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 신기하다. 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친해진 케이스는 되게 없는 케이스긴 하니까 파파스 머프님 친구분이랑 아주 좋은 추억 지금부터 쌓으시면 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파파스 머프님 신청곡 함께 들어볼게요.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듣고 왔고요. 여러분은 지금 볼륨을 높여요. DJ 효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볼륨 가족들의 음악방. 이번에는 3816님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디. 저는 고3 수험생활 중이에요. 항상 학원이 끝나면 정디의 라디오를 들으며 집에 가는데 그 길이 마치 비밀 정원같이 느껴져요. 정디의 목소리, 집 가는 길에 있는 나무, 가로등 조명들이 어우러져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오래오래 DJ 해주세요, 정디.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신청할게요 해주셨는데, 그런 곳이 있죠. 나만의 공간 같은 곳. 그리고 되게 익숙한 데서 오는 또 편안함이 또 있고. 3816님 지금 이제 수험생활 하고 있어가지고 지치고 또 잠도 못 자고 힘들 텐데 이럴 때 또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듣고 싶은 노래나 힘 많이 드릴 테니까요. 유가람님,

예, 나만의 시간이니까요. 나만의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할게요. 케레난의 Not Going Anywhere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또 같이 즐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혼자서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맥주 드시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워낙 해피해피님께서는 지금 또 육아도 하셔야 되고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할 게 많으셔서 또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케레난의 Not Going Anywhere.

여러분 쩡디와 즐거운 시간 꽉 채우셨나요? 볼륨에 이어서 못 참는 거 하나 더 있죠? 잠시 후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3분 미래 듣기.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와 그날 들을 노래까지 볼륨 별그램에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도 드려요. 박재정의 너라는 위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섬세한 후각을 가진 동물, 강아지에게 냄새를 맡는 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감정, 기억, 시간을 해석하는 정보로 쓰인다고 합니다. 산책하면서 킁킁 맡아보는 풀내음과 흙냄새로 세상과 계절을 인식하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익숙한 취향을 만끽하는 순간 안정과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사람에게도 그리운 기억을 소환하고 안정감을 주는 냄새가 있을 텐데요. 주말에 접어든 금요일 밤, 여러분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향은 무엇인가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치가 없다. 무슨 향수를 쓰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느낄 수 있는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저희 집에 이런 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안정감을 얻는 것 같고 아,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오늘은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초등학생 청취자입니다. 김하늘양. 저 어버이날이랑 스승의 날 선물로 생화 카네이션이랑 카네이션 배지 두 개 사서 생화는 엄마 아빠 드리고 카네이션 배지는 담임선생님이랑 작년 선생님 드렸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카네이션 그래 아니 이제 5월이면 가정의 달이고 또 스승의 날도 있기 때문에 아유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야 그래도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부모님하고 또 선생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있네요. 생화와 카네이션 배지. 아 근데 하늘양 참 이렇게 그래도 부모님하고 선생님에게 이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또 준비한 게 너무 기특하고 이렇게 또 자기가 이렇게 드린 것도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우리 하늘양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고 느껴집니다. 잘 챙겨주셨어요. 2369님 고창 청보리밭을 다녀왔어요. 매일 컴퓨터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초록초록 청보리밭을 보니까 눈이 정말 맑아지고 기분도 마음도 너무 행복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특히나 실내에서 이런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3885님 졸업사진 찍어야 하는데요, 파마를 할까요?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찍을까요? 갑자기 바뀐 헤어스타일이 득이 될지 고민됩니다. 아, 아무래도 졸업사진은 평생 남는 거니까 더 꾸미고 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평소에 안 하던 걸 사진 찍기 직전에 갑자기 시도한다. 그 순간부터 망하는 지름길로 한 발짝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졸업사진을 펼쳐봤을 때 가장 좀 수수한 모습이 어여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결제는요, 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촬영하세요.

한해 문세윤 피처링 As One 그대로 있어주면 돼 듣고 왔고요. 한해 만에 오늘은 3885님 사연이었고요. 졸업사진 찍기 전에 파마를 할까 말까 결제해드렸습니다. 아, 요거는 좀 쉽게 결제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뭐 중고등학교 또 선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은 졸업사진 직전에 뭔가 좀 했던 친구들은 항상 다 후회했던 것 같아요. 후회하고 또 그때는 그게 대단히 또 유행이고 뭔가 좀 꾸미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놀리고 아 그냥 좀 찍찍그랬어 라고 말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수수한 지금 참 예쁠 때거든요. 그러니까 수수하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사실 졸업사진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뭐 졸업하고 거의 펼쳐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좀 계속 보고 뭐 그렇지 뭐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 부담 내려놓으시길 바라면서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키네틱 플로우 피처링 이루마 몽환의 숲 듣고 월골진담 한해우소로 돌아올게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맞춰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색한 거는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너무 어색하지 마시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일을 위해 존댓말 쓰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정답이 딱 있는 문제는 아닌데 혼자 생각하면 좀 헷갈리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판단이 잘 안 설 때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보고 우리 한키라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두바이 쫀득 타르트 두 쫀타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들 피처링 휘인의 야 듣고 와서 여러분의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산들 피처링 휘인 야 듣고 왔고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지인이 부산에 돼지국밥 맛집이 있다며 같이 가자길래 다녀왔습니다. 지인은 정말 맛있게 먹던데 저는 이상한 냄새가 나서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지인의 마음을 생각해서 맛있다고 거짓말하고 조금 먹었는데요. 다음에 또 그 맛집을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고민입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아이들 클락션에 이어서 프로미스 나인 슈퍼소닉 듣고 왔습니다.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이번에는 긴 고민사연 만나볼게요. 친구가 피자가 먹고 싶다길래 약속을 잡았는데요. 만날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하면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친구는 왠지 억지로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태로 열심히 피자집을 찾아갔는데 하필 맛도 너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엄청 깨작거리면서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고 에휴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배도 고팠고 맛은 별로였지만 막 못 먹을 정도는 아니어서 반 정도 먹고 친구는 한 두 조각 정도 먹었거든요. 그러고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길래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제가 포장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우리 피자는 먹은 조각 수만큼 계산하자. 톡이 와 있더라고요. 분명 본인이 가자고 했고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참 답답하셨을 것 같고, 아, 이 친구분이 좀 이게 뭐 평소에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계속 이랬다면 정말 좀 쪼잔하신 분 같고 이게 컨디션이 좀 기분이 되고 기분이 좀 행동이 되신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는데, 아, 내가 좀 컨디션도 안 좋고 자기가 가자고 했는데 뭔가 피자도 맛도 없고 뭔가 좀 이게 계속 좀안 풀리니까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지. 근데 그 상해버린 기분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최악이고 나쁜 건데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분께서 평소에 뭐 이렇게까지 좀 쪼잔하게 구는 분이 아니라면은 아유 그날 뭐 기분이 너무 안 좋나 보다 정도로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넘겨주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좀 계속 좀 쪼잔하게 군다, 먹는 걸로 뭐 이렇게 좀 너무 작전을 짠다 싶으면은, 아, 그거는 좀안 맞는 거죠, 사실. 저는 계속 이런 좀 스타일로 계속 얘기를 한다면은, 아, 얘기하기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잘못된 거 전혀 아닌 것 같고,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데이식스에 남겨둘게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모두 좋아.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한해의 키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5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혜호수 함께하고 있고요. 다소 난감한 사연이 하나 왔는데 만나볼게요.

며칠 전 고등학생 때 친구랑 제 남자친구랑 셋이 만났는데요. 저랑 친구랑 둘 다 아는 고등학교 빌런 친구 얘기가 나왔어요. 그 빌런 친구가 본인은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아니면 안 타고 쇼핑도 백화점에서밖에 안 한다. 엄청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거짓말인 게 들통나서 저희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되게 별로였거든요. 어쩌다 보니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빌런 친구 직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걔 지금 뿅뿅하고 있다고? 아유 부잣집 딸인데 그런 일을 시키겠냐? 약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 남자친구 누나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사연 보내주셨는데, 아 이런 또 디테일들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화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욱욱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 고쳐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얘기한다고 이거 아니 너 이게 좀 뭐 욱하는 성격 좀 고쳐 하는 거 이게 고쳐지는 사람 봤습니까 주변에서? 이게 약간 타고난 기질도 있기 때문에 아, 남자친구가 무언가를 좀 깨닫고 본인이 좀 이렇게 좀 숨 쉬고 이게 좀 여유를 갖지 않는 한 이게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남자친구니까 이걸 좀 변화시키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수시로 언급해주고 이게 싸움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뭐 하다못해 뭐 조금 호흡하는 법 뭐 약간은 화를 좀 빨리 내지 않는 법 이런 거 영상도 조금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조금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좀 피곤하고 길게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지만 맞춰가는 거는 또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좀 이게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좀 추천해주고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멀콜 진단 반해우소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아의 스트레스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밤 10시 한혜 키스터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혜입니다. 김보미 님. 첫 자취가 외로울까 봐 걱정된다고 사연 보냈던 청취자인데요. 샴디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미래를 내다보셨네요. 자취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편하면서

기분이구나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유, 보미님, 제가 뭘 했어요? 다 좋아진다 그랬죠? 아, 제 보미님이 첫 자취 사연이 기억이 나고, 저도 그 자취할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제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한 건데, 그게 또 다행히 보미님한테도 잘 맞았던 것 같고,

친절하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덕분에 저는 집 가는 버스를 놓쳤네요. 경기도민이라 다음 버스 20분 뒤에 오는데 하하. 아유, 이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마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유, 그래도 고맙다는 한마디 좀 하면 좀 덧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진님이 버스까지 놓쳐버려가지고 좀 공허함이 크셨을 것 같은데, 매번 그러진 않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그 아저씨가 약간의 좀 센스가 부족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좀 실용적이게 도와주세요. 너무 이게 몰입하지 마시고 버스 시간은 좀 체크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진님. 이쯤에서 권진아의

뭐 먹을지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야구 직관 어디로 가시나? 이게 그 야구장마다 또 맛집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야구장에 뭐가 맛있는지 다 꿰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야구장은 치킨 아닌가? 아, 그 치킨 뜯으면서 이 뭔가 그리고 야구는 치킨 뜯을 시간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좀 쉬는 텀도 있기 때문에 순살보다는 약간 뼈 있는 걸로 장갑도 좀 껴가지고 치킨 뜨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우정아 상상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6102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는데요. 아, 집에 있다 보면은 그 전구 가는 거 뭐 부지런하게 금방금방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꽤 이게 또 깜빡거려도 놔두시는 분들도 있죠. 뭐 귀찮아서도 그렇고 뭐 생활하기 뭐 그리 불편하지 않으니까 또 두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또 갈면은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고 저도 예전에 언제쯤이었나 첫 차

0: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0: 수제의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인생을 배웁니다. 금요일 리퀘스트 송 이 시간 함께해 줄 분은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르침받는 인생 동기 남현종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0: 네, 아,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1: 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신가요? 착한 학생이었을런가?
1: 아, 근데 저는 아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너무 이제 시간이 그쵸. 많이 지나서 감사한 분들은 많았지만 좀 이제 가물가물한 게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남고를 다니면서 워낙 많이 맞았어요.
0: 그땐 체벌이 가능했으니까
1: 사랑에 매였겠죠.
0: 그럼요, 그럼
1: 기억은 다 남습니다. 하지만
0: 뭔가를 잘못했겠죠.
1: 그렇겠죠. 근데 뭐 이제 스승이라는 게 막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고 그냥 인생의 스승 같은 건 많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아니면은 이제 회사 들어와서 좀 저를 이끌어 주신 선배들이 약간 스승 느낌으로 그쵸. 그래서 스승의 날 되면 뭐 고맙다는 그런 연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스윗하시네요. 우리 가족들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짝사랑 해놓고서 왜 저를 결혼해요?
1: 아 근데 이때는 또 그럴 때죠. 중학교 1학년 때면
0: 너무
1: 중1이니까
0: 내가 너무 30대 시선으로 찾아봤다.
1: 그럼요, 그럼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0: 14살은 그럴 수 있죠.
1: 지나고 보니까 진짜 뭐 추억이네요.
0: 귀엽네요. 캔디 젤리 러브 노래도 귀엽고.
1: 그러니까요.
0: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박예준님께서요. 우리 부서에 쉬는 날 당

0: 1억 원 지원했거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누군가 간절히 원했던 일을 거저 얻어놓고도 대충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고요. 나중에 부사관 박봉 모아서 대학 진학한 친구 보면서 또 한 번 반성했습니다. 저를 반성하게 만드는 배울 점 많은 친구에게 오랫동안 함께하자고 조지의 오래오래 들려주세요.
1: 와, 두 분 진짜 우정이 사실 친구분도 저렇게 솔직하게 나도 대학 가고 싶었는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0: 맞아요.
1: 두 분이 얼마나 돈독한 사이인지 또 느껴집니다.
0: 맞아요. 근데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인생에 깨달음이 있죠.
1: 그러니까요. 서로서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이게 우리가 이제 늘 익숙한 일상이 사실 다른 친구는 또 부러워하는 일상일 맞아요.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제가 뭐 다른 친구들한테 부러워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 터놓고 얘기하면은

0: 되신 거 보니까 5052님도 정말 이 마음이 건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아마 5052님처럼 그냥 남들 따라서 대학도 가고 뭐 공부한다기보다 철없이 그냥 대학생활 다닌 분들이 더 많을걸요.
0: 맞아요.
1: 이상한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친구 말 듣고 막 반성하게 된 게 진짜 대단한 거죠.
0: 네. 두 분의 우정 오래오래 가시길 또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남현종 아나운서와 함께했던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5: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6: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여름에 더우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5월 중순에 이 더위 실한가요? 반칙 아닌가요? 좀 분한 것 같기도 하고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찍는다고 하던데 아 벌써부터 이러면 6월 7월

0: 지는 많은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이 더운 날씨에 누가 운동의 날을 지금 하자고 한 겁니까? 이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의 날짜 잡으신 분 너무하세요. 아, 세게는 말 못하겠는데요. 김지현님, 대구입니다. 어제부터 선풍기 틀고 잔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 선풍기는 안 틀었는데 지금 회사 아닌데 땀나네요 하셨습니다. 더우신 분들 KBS 본관으로 오세요. 여기 되게 시원해요 지금. 밖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덥죠? 어때요?
1: 더워요.
0: 얼만큼 더워요?
1: 많이.
0: 더운 만큼 소리 질러. 지금 여러분들 뒤로 무슨 조명 한 100개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열기가 좀 느껴지는데 지금 막 우산 쓰시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채민님, 김밥 싸온 거 먹으려고 회사 옥상에 왔어요. 하늘 보고 야외에서 조용히 폴킴 보는 라디오 보면서 먹으려고요. 제가 손인사 보내드립니다. 밥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겠다, 옥상에서 먹으면. 오후의 시작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하면서 가광 듣고 있는지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주세요. 광고

꽃게의 꽃만 보고 무슨 꽃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꽃게였네요. 알 가득 찬 암꽃게로 담근 간장게장이랑 아점 먹으려고 보라 켜고 준비 완료했어요. 너무 맛있겠죠. 게딱지에 밥도 꼭 비벼 먹을게요. 우리 사진 한번. 우와, 아니 알을 어디서 다 모아왔나 봐요. 너무 맛있겠다. 지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서 뛰쳐나가서 그 집으로 당장 달려가고 싶네요. 저 대신에 꼭 밥 비벼주세요. 참기름이랑 김가루 뿌리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경수님께서 오늘은 올블랙 코디 패션피플 같아요. 폴킴님, 패션피플 같아요라뇨. 저 패션피플 맞습니다. 자,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을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금요일인데 야근할 것 같아요. 커피 주문합니다. 오늘 연차 내고 여행 가요. 기분 좋은 커피 마시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듣고 있는데 커피 한 잔씩 더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Like Jenny님, 커피 나왔습니다. 닉네임 부르면서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해볼게요. 이종표님의 신청곡입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제 목소리를 커피로 비유하면 좀 어떤 커피가 어울리는지, 아마 커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티 종류도 괜찮고 과일도 괜찮으니까 좀 문자 좀 남겨주세요. 9266님께서 폴킴님 가광 DJ 축하해요. 급 연차 내고 혼자 버스 타고 군산 여행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여행 메이트로 폴킴 라디오 최고예요. 우리 지금 옆자리에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오늘 군산 가서 뭐 먹지? 너 뭐 먹고 싶은데? 군산은 뭐가 맛있나요? 군산에 놀러 가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먹을 계획이신지도 한번 알려주세요. 2925님께서 점심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모자를 꾹 눌렀었어요. 이제 선크림과 모자는 필수인 계절이 왔나 봐요. 폴킴님은 뽀얀 피부를 유지하는 폴만의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를 보라로 보시는 방법이 가장 뽀얀 폴킴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아, 화면의 폴킴과 실제로 폴킴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저는 선크림을 진짜 아낌없이 바릅니다. 약간 이렇게 많이 바른다고 싶을 정도로 많이 발라요. 그리고 목이랑 귀 뒤에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4090님께서 이번 주 시작하신 거 알고 오늘 재택하며 들어요. 축하드려요 하셨습니다. 우! 집에서 재택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제 친구들 주변에 재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시원하게 집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오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097님께서 폴킴님 상지대학교 공연 후에 라디오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폴킴님 비를 들으며 귀엽게 물 퍼포먼스

폴킴의 가요광장 다음 주부터는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다양한 코너들을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중 폴킴의 가요광장 코너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2번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3번 오늘은 관리 중, 4번 정신 차리세요. 정답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물은 저도 이거 맞춰도 되나요? 애플 망고 빙수 드릴게요. 이거 진짜 문자 안 보낼 수 없겠다. 자, 보기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1번 사연 정주행 라디오.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의 퀴즈는요, 폴킴의 가요광장의 코너 이름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오답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허은주님께서 정답 2번, 이런 코너 이름이 있다고요. 2번이 뭐였죠?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그쵸 그쵸. 보라님께서 2번 하셨습니다. 7280님이 1번, 뭔가 말씀하실 때 어색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어느 부분이 어색했다라는 거죠? 라디오 액션 너무 괜찮은데. 고사리님께서 5번, 폴킴의 폴 댄스. 네. 블리님께서 4번, 윤종신 차리세요. 5답, 6답, 7답 받고 아재 개그 쳐봅니다. 정신이 나갔었나봐. 저 이거 하고 나서 주변에서 야유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블리님 너무 괜찮다. 아, 오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애플 망고 빙수 받을 분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6653님, 3964님, 2872님, 3609님, 8536님까지 소개되신 분들 애플 망고 빙수 보내드릴게요. 갑자기 뒷번호 바꾸고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애플 망고 빙수. 저도 지금 문자 보내려고 했는데, 아, 지금 제대로 안 간 것 같아요. 9837님께서 정신 차리세요. 며칠 전에 클로징 멘트로 하셨었는데 왜 그런 멘트를 선택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 뭔가 또 성시경 선배님처럼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날 만한 잘 자요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지금 잠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직 출근 중이고 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잠들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해봤는데 좀 더 부드럽게 할 걸 그랬나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어때요? 자, 간단하게 코너 소개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4번 정신 차리세요였습니다.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이 코너를 조금 소개해보자면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 할 거고요. 다양한 장르의 사연을 저희의 아주 맛깔나는 연기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뭐 이런 이름이 있어 하셨던 것 같은데,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다음 주는 제 노래를, 많은 분들이 이분의 노래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김혜준 씨와 함께 할 겁니다. 남자들끼리 수다 떠는 그런 코너고요. 오늘은 관리 중, 이 코너

모요 조지 솔 따마 누구야 듣고 왔습니다. 이 모요 이름이 왜 모요일까요? 모요 모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그루브.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후에 편안한 밥 친구, 노래하고 라디오하고 가끔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폴킴입니다. 아까 1부에서 제 목소리를 카페 메뉴로

님이 달콤한 할라봉티 하셨습니다. 오, 할라봉티 저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향긋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5016님께서 말차 라떼요. 부드럽고 달달한데 조금 개성 있는 맛이요.

달콤하죠. 정말 중독적인 맛. 6808님께서 폴킴님은 상큼 달달한 골드키위 닮았어요. 제 목소리 얼굴 말하는 거 아니죠? 얼굴이 골드키위 닮았다는 건 아니죠? 네. 저 그래도 오늘 선크림도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골드키위는 감기에 좋습니다. 아주 감기를 물리치는 그런 목소리. 4276님께서 오미자이드 같아요. 오미자의 다양한 맛처럼 다양한 목소리로 구멍 녹여주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달콤도 했다가 굵기도 했다가 높기도 했다가 다양한 목소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714님, 폴킴님은 달달한 믹스커피 같아요. 끊을 수 없는 달달구리 커피요. 자고로 그 제가 그 군대 때 커피 좀 타본 사람으로서 그 종이컵에

강점자님께서 폴킴은 민트차처럼 머리가 시원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예요. 저 지금 민트차 마시고 있어요. 유자 민트차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아셨지? 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 아니죠? 이은혜님께서 시나몬 뺀 카푸치노 같아요. 살포시 올려진 폼 너무 포근하네요. 마치 구름 아래 커피가 살짝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알죠, 알죠. 신승민님께서 바나나 아보카도 스무디 맛 목소리 부드럽고 고급진. 바나나 아보카도 제가 둘 다 너무 좋아합니다. 바나나 아보카도가 들어간 스무디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고급지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맛. 좋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님의 승민님의 바나나 아보카도 스무디 좋은데요. 뭔가 평범하지 않고 건강하면서도 이 몸에 좋은 지방산 들어있는 이런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몸을 또 각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6704님께서 혹시 안마의자 위에 앉아계시나요? 쉼없이 움직이시네요. 아, 제가 사실은 저도 지금 너무 신이 나서 나 왜 이러지 싶은데, 제가 일주일 거의 지금 한 5일 만에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 제가 이 라디오를 위해서 이제 중간에 또 여러분들을 두고 제가 잠시 어디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열심히 참았는데, 아,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나 오늘 참을 거야 하고서 지금 커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전 커피에 설탕을 누가 탄 줄 알았어요. 너무 달콤했어요. 1294님께서 폴킴님 질문 있습니다. 혹시 한 달만 진행하시나요? 아니죠? 12시에 정착할 곳이 없어서 괴로웠는데 폴킴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한 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이에요? 첫날부터 못 들어 질문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294님 언제까지 해드릴까요? 언제까지면 되겠어? 아니 지금 밖에 그 이제 이 게스트부로 오실 분의 팬분들이 지금 한순간에 지금 몰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몇 명 없던 우리 포릴럽 저의 팬분들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포릴럽 힘내!

0: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요즘에 그
1: 네.
0: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1: 오.
0: 유미의 프라임 세포가 사랑 세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막 하트 발사하는 것 같아요.
1: 지금 여기가 지금 혹시 여기 KBS 내부 인테리어 다시 했나요? 왠지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 기분 탓인가요?
0: 그럴 수 있어요.
1: 3459님께서 누가 그랬냐면요. 김민석, 정승환, 하현상, 10cm 고영배 픽보이요.
0: 아 선생님들 선생님들 또 어두운 옷 입고 오셨나 보다. 다음에 밝게 입고 오기.
1: 밝게 입고 와주세요 여러분들. 김재린님께서 와 오픈 스튜디오 앞에 사람 많네요. 구경 가고 싶은 여의도 공원 넘어 여의도 직장인입니다. 흐흐. 지금 밖에 티파니 형 팬분들이 엄청 와주셨어요. 지금 아까 공원에 있던 분들이 다 여기로 오신 것 같은데 밖에 계신 분들 소리 질러.
0: 멋져요 진짜.
1: 그 몇 분 안 되는 저의 팬분들께서 지금 티파니 영 팬분들 한 번에 몰려오시는 거 보고 놀래서 살짝 지금 뒤로 물러나셨거든요.
0: 아니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기 레드카펫 깔아주세요 여러분.
1: 포릴럽 힘내.
0: 힘내.
1: 우리 2449번님 파니님 한번 읽어볼까요?
0: 파니님 너무 예쁘다.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둘 다 관리 좋아해서 관리샵 동기인가요? 저희 관리도 좋아하고 음악도 네. 좋아하고
1: 진짜로.
0: 그냥 뭔가 통하는 게 저희가 올해 그 베일드 뮤지션이라는 곳에서
1: 맞아요.
0: 심사위원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1: 네.
0: 음악적으로도 너무 잘 맞고
1: 저희가 이제 심사했던 모든 가수 그 참가자분들 중에서

0: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이 사람 기분 좋다 이러면서
1: 최고의 칭찬입니다.
0: 슬리퍼 신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1: 그럼요. 저희 다 장시간 녹화를 하다 보니까 발이 편해야 합니다.
0: 파니파니님께서 파니 언니 이번에 라디오 활동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원하는 프로만 픽해서 나오시는 건가요? 가을광장은 폴킴님 보고 나오신 거예요? 하셨어요.
1: 라디오는 네. 굉장히 픽한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귀하고 멋진 선생님들이 DJ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제 운이 좋게 그리고 감사하게 뮤지션들 이 계신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년 만에 나온 싱글인 만큼 네. 음악 얘기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하게도 멋진 뮤지션 DJ들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혹시 오늘 뭐 약간 씨앗 같은 거 드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1: 그게 뭐예요?
0: 입에서 막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예쁘게 왜 두둥치시죠?
1: 근데
0: 난 예쁜 거 효과음 해줘요.
1: 근데 진지하게 허니 바닐라 이 목 이완되는 사탕 먹고 있기는 해요.
0: 어쩐지 달콤한 냄새가 지금 스튜디오 가득 풍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곡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올 여름에 나올 정규 앨범의 선공개 곡이 발매되었죠.
1: 네.
0: Summer's Not Over. 발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진짜 이거 나오고 3시간 안에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저는 진짜 뮤직비디오부터 제일 먼저 봤어요.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1: 역시.
0: 우리 Summer's Not Over 어떤 곡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네. Summer's Not Over라는 곡은 제가 여름에 태어났고 소녀시대도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팬들한테는 여름이 참 특별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10년인 만큼 평생 올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의 여름은 너만 있다면 끝나지 않아 라는 내용이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한 곡을 준비해왔습니다.
0: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1: 네, 그러니까 Summer's not over with you. 그 summer가 사랑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0: 네.
1: 그 우리의 계절이 끝나지 않아. 근데 그 계절이 그래도 항상 돌아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뭔가 따뜻하고 언제 들어도 우리의 추억이 떠오를 수 있는 사랑스러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0: 저는 여름 하면 정말 무더위 너무 덥잖아요 요즘에.
1: 네.
0: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이 뜨거움은 사라지지 않아 끝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1: 그것도 의미가 되죠.
0: 네, 그런 의미로 들으면 네. 막 시원하고 근데 막 열기도 느껴지고 너무나 좋은

0: 너무너무 잘 맞는 곡을 찾아서 같이 이제 편곡에도 참여하고 해서 완성된 게 Summer's Not Over였습니다.
1: 한국의 테일러 스위프트님께서 'Cause I feel it, ooh, 여기가 강약 조절이 미쳤다. 티파니님의 모든 걸 사랑하지만 이런 강약 조절은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더 대단해. 이 부분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0: 네.
1: 하셨습니다.
0: Cause I

0: 감사합니다.
1: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이 더운 날씨에 막 얼음 가득 들어있는 막 음료 마시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 목소리가 귀 뒤에서 막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0: 너무 좋습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등골 서는 스타일의 곡입니다.
1: 여러분 등골 is not over.
0: 그렇습니다.
1: 대박 조짐님께서 이번에 포스터 촬영하면서 조명이 터질 뻔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0: 아 이번에 제가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포스터 촬영을 하는데 네.

0: 이 곡이 근데 이 울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1: 전략적으로 이 노래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부터 그냥 오, 와우, 보컬스 이런 느낌을 받는 곡이 뭔가 전달된 것 같아서 저도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아니 정희님께서 요즘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물속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이 노래를 듣고 싶네요. 와, 하셨는데 물속에서 듣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실제로도
1: 도입부가 네. 약간 물속 위에 떠있는 느낌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네. 너무 잘 기분이 좋습니다.
0: 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이 노래 들으면서 스파할 거예요.
1: 제가 요즘에 반신욕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가? 이런 감성인가 보다.
0: 9047님께서 나 지금 석양 밑에 에리얼이 된 기분이야.
1: 좋아요.
0: 인어공주가 된 기분이야. 라라라라라라라라. 저희를 지금 이 노래로 매료시켰어요, 지금.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노래도 좋지만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1: 그럼요. 너무 많아요.
0: 뮤지컬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티파니 형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오예
1: 너를 만나
0: 오 맞아요.
1: 하나 둘 셋 너를 만나
0: 예스 고품격 라디오 가보자고. 3489번님께서 신입 DJ 다웠다. 그럼요. 신입이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신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5657님께서 티파니 형, 김태 형 두 브로 캠이 너무 좋다. DJ put it back on. 후니님께서 뮤지컬 여러 번 티켓팅해서 여러 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셨습니다. 좀 전에 또 뮤지컬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유미와 티파니님의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1: 유미와 티파니의 싱크로율은 네. 제가 유미의 세포들 웹툰을 이게 1부터 500까지 있는데 한 네. 300좀 넘어가고 있어요.
0: 오.
1: 그래서 저도 모르게
0: 네.
1: 매일 줄무늬를 입고 있고 그리고 밤마다 떡볶이 추로스, 딸기 슈크림 붕어빵 이런 거를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0: 어머머.
1: 그래서 뭔가 맞아가고 있고 저는 이제 포스터 찍기 전에
0: 네.
1: 딴 거는 모르겠고 그 유미의 동공을 좀 따라하고 싶었어요. 헉,
0: 동공을 따라한다는 게 뭐죠?
1: 그 유미의 세포들 그 웹툰을 보면 이동건 작가님이
0: 네.

0: 커피차 이벤트 당첨되신 분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아니 아까 그 많던 분들 어디 갔어?
1: 아니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2: 아,
1: 있어요.
2: 너무 속상할 것 같아.
1: 어떻게 내가 거기 커피차에다가 현금 드려서 몇 잔 더 받아낼게.
0: 진짜 이렇게 예쁜 자꾸 입에서 꽃 나오는 소리 하실 거예요?
1: 아, 진심이에요. 나 I got cash, bro.
0: Oh yeah, we got cash, bro. 그래서 저희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라디오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을 해볼까 해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티파니님이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1: 어디? 네.
0: 21페이지.
1: 아,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저처럼 이벤트가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념일 10주년, 입사 4주년, 태어난 지 36주년, 혹은 디카페인 실천한 지 1주년 등등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와 폴킴 씨가 축하해드리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와우, 여러분 안 보내드릴 수 없지 않겠어요 지금?
1: 다이어트 1일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0: 아 그럼요. 다이어트 1.5일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1: 좋아요. 폴킴 가요광장 듣는 것 첫 주간.
0: 첫 주간. 다이어트 기념. 마이너스 1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1: 좋습니다.
0: 사연 보내실 곳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푸딩파니님께서 티파니님이 솔로 10주년이 됐다니 첫 솔로곡 I Just Wanna Dance 무대가 잊혀지지 않는데 혹시 10주년 기념으로 재연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이 노래 근데 진짜 좋아요.
1: 감사합니다. I just wanna dance the night away. 네. 재연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0: 오! 아 이렇게 약속 쉽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1: 아니요. 저 지금 제가 해놓고도 지금 물음표가 떴어요.
0: 물음표 여러분. 물음표.
1: 네. 가능한 공간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 안무가 네. 굉장히 고난이도의 스킬과 면적이 필요한
0: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무릎에 약간 무릎 보호대 같은 거 하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1: 제가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네. 무릎에 이제 많이 다칠까 봐 나중을 생각해서 네. 저희 팀 그때 당시에 안무

0: Tiffany Young의 I Just Wanna Dance 듣고 왔습니다. 9571님께서 휴가 2일차 폴님 보러 오픈 스튜디오 왔어요.
1: 우와.
0: 티파니 형아 너무 이쁘잖아요 하셨습니다. 어머.
1: 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요?
0: 아니 어디서 저렇게 또 인어공주가 나타났죠?
1: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대본 보고 있었는데.
0: 아니 분명 폴님 보러 왔다고 하면서 티파니 형의 사진을 보내주는 건 어떤 일이에요?
1: 우리 함께해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0: 아니 왜 몇 안 냈는데 네. 나의 팬을 데려가려고
1: 아니,
0: 그래요?
1: 아니요, 아니요. 저희 팬분들도 다 폴킴 오빠 다 좋아하고 노래 들을걸요?
0: 좋아해줘요.
1: 이렇게 엄지척 해주고 있어요.
0: 9104님께서 내일 결혼하는데 축하해주세요.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행복한 날이 되고 긴장을 풀 수 있게 축하 부탁드려요. 그럼 축하드립니다.
1: 사진 너무 예쁘다.
0: 우리 영태님 그리고 수진님 맞죠?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1: 커피 꼭 보내드려야죠.
0: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의 날을 만끽하셨으면
1: 맞아요.
0: 좋겠어요.
1: 돌아오지 않아요. 꼭 즐겨주세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0: 062 하나님께서 저는 올해 둘째 아이까지 성인이 되어서요. 육아 탈출 5개월째랍니다.
1: 멋져요.
0: 하루하루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 제 친구들 중에도 일찍 출산을 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1: 네.
0: 제가 맨날 하는 말이

0: 한번 뭉쳐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대안, 서안, 프리백온.
1: 우리 진짜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0: 일단 효리수가
1: 네.
0: 너무 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1: 네.
0: 저희는 뭐 따로 또 같이 이제 효리수가 너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저희는 한번
1: 네, 좀 기회를 봐야 될까요?
0: 기회를 가질 수, 그러니까 오히려 효리수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1: 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요.

0: 내레이션
1: 내레이션
0: 참 좋아했던 소년입니다. 솔로 10주년 기념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이미 네. 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저 정말 매일 그 군대 때 이제 TV 틀어놓고 아니 왜 이거 뮤비 안 틀어주냐고 막 저희 선임들이 성질 냈던 거 기억납니다. 저희 모두 감사합니다. 다 이거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2: 네. 2009년 하면 저희가 또 소원을 말해봐 또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0: 그럼요.
2: 네. 가요광장 Put it back on.
0: 아, 완전
2: 정말 많은 나레이션을 했더라고요 제가.
0: 정말 많이 하셨어요.
2: It must be party time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진짜 노래는 안 하고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노래 안 하고 저는 나레이션 했습니다.
0: 아니 우리는 근데 그 나레이션 너무 사랑했어요.
2: 아, 알겠습니다. 그 테티서가 나레이션, 있었으니까.
0: 그거 없으면 우리 또 이거 노래 듣는 맛이 안 나거든요.
2: 맞아요.
0: 너무 좋았죠.
2: 매번 바꾸는 그 재미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0: 근데 너무 아쉽게도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형아 보내줘야 될 시간이에요. 어떡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2: 아니요. 아니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간 거예요.
0: 그쵸.
2: 네 점심시간인데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의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스튜디오 옆 스튜디오에서 데뷔 때도 활동도 했고 와. 10년 전에 딱 이 스튜디오에 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너무 즐겁고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갑니다. 앞으로도 나올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유미의 세포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폴킴 오빠 매일 들어와 주세요.
0: 아, 약속. 너무 스윗해 약속 우리 보러 가기로 약속. 자 저희는 이제 노래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2: 뾰로로롱
0: 뾰로로롱
2: 갑자기 목이 막 메이는데요.
0: 소녀시대의 G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폴킴의 가을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맛있는 요즘 쫀득이 길함 이너팜에서 말차 젤리바와 목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유기농 레몬즙 스틱,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리노바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 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2: 폴킴과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여러분, 잠시 후 2시부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 타임. 어디 가지 말고 저와의 시간도 함께해요.
1: 폴킴의 가요광장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이다희님께서 폴디가 얼른 나가라고 안 한 첫 게스트 티파니 형 반가웠어요. 어머 그러네, 제가 얼른 가라고 안 했네요. 어머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다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마음가짐을 곱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추억님께서 폴킴님 밝은 텐션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2: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소연이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4465님이 오늘 스승의 날이라 수영장 쌤에게 단체로 스승의 은혜 박수치면서 노래 불러드렸거든요. 창피하다고 숨으시더라고요. 옆반 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위로를 듣고 싶어서.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F라서 누군가에게 나 힘들어 이러한 일이 있었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 그 이유는 말이야 그 해결책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공감을 받고 싶어서 털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뭐 너 힘들었겠다 진심을 담은 마음 그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동료 언니께서 딱 그걸 제공을 해주셨네요. 내가 여기 있잖아. 힘내. 이런 분이 있으면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라디오도 또 그런 존재잖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진짜 금희 선배님이 이걸 너무 잘하세요.

혼자 근처에도 못 가는 성격이라 한없이 납작해진 채 연신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털털했다. 외려 나를 다독이며 괜찮다는데 아, 역시 얼굴만큼 마음도 예쁘군. 긴장이 풀리자 입까지 풀리기 시작했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필사의 노력과 적절한 농담, 그리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얹은 격한 맞장구는 마치 신들린 오고무 무용가처럼 화려했다. 앞권은 그녀가 남자 볼 때 본다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 무조건 키가 커야 한다는 말에 대운이 반쯤 밀려옴을 느꼈다. 나 정도면 합격점 아닌가? 하하. 기세를 몰아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도 한잔했다. 헛발질만 없다면 애프터눈 따놓은 당산. 그날은 1998년 2월 5일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이다.

욕을 못했던 걸까요? 그래도 이렇게 스윗한 남편을 만나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후기를 자 들려드립니다. 정말 너무 스윗해서 여러분 약간 좀 이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매번 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물어보면 여전히 아내는 답 대신 웃음으로 대신합니다. 서른에 처음 은희 씨를 만나 세차게 떨렸던 그 가슴을 57까지 고이 간직해왔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이 떨림은 멈추지 않겠죠. 언젠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이 속삭인 적이 있습니다. 은희 씨, 내 가슴은 그대로 인해 여든에도 아흔에도 떨릴 거예요.

확정된다고 호신용품을 세트로 보냈지 뭐예요. 아이고 그렇게 예쁜 딸 어떻게 서울 보내고 발 뻗고 자는지. 아, 이게 딸 바보 아빠들의 마음인가 봐요. 호신용품 보내주신 거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저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6: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5: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7: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8: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험도 들어주시던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어른이자 우리를 가장 아껴주시는 어른이었다. 1998년 2월 20일 초등학교 졸업식 날

0: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정말로 나올지 몰라 이어집니다.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2: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2: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5040님, 오늘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괜히 7살 딸에게 푸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나도 힘들지만 인생의 절반을 어린이집에 다녔어. 엄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 힘내! 순간 웃음이 빵 터지면서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위로를 받다니 참 신기하고 고맙더라고요.

다른 어떤 분 문자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봄이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꽃향기를 많이 맡을 수 있는 거. 저는 라일락 향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단지에 라일락 나무가 쫙 펴 있어서 이맘때쯤 되면은 라일락 향기 엄청 났었던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선 이 도심에선 라일락 향기를 잘 못 맡다가 제가 최근에 옆에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나는데 라일락 향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두 줄 싸서 저녁으로 먹었는데 진짜 꿀맛! 김밥 어렵지 않아요 하셨는데 와, 너무 맛있었겠다. 일단 멸치랑 청양고추는 워낙 잘 어울리는 한 쌍이고 고사리? 와, 고사리가 이거 킥일 것 같은데요. 맛보고 싶네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초보 주부라서 그런지 김밥을 도전을 못하겠어요. 뭔가 어려울 것 같아. 우희님은 김밥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뚝딱 싸서 먹으면 돼요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많은 재료를 이걸 다 넣고 말지? 최근에 막 냉이 김밥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제철 나물 넣은 그런 김밥들. 제 친구 중에 또 초보 주부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냉이 김밥 자기가 쌌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보기에 이 친구가 할 수 있을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0: 폴킴이 부른 파도,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까지 듣고 왔는데요. 뭔가 벌써 여름이 오고 있는 느낌이네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듣고 계십니다.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오로탄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5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일상 속 우릴 웃게 만든 기억들을 차곡차곡 마음속에 저장해두면 그게 일종의 보험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건데요. 그렇게 쌓아둔 예쁜 기억들이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행복보험, 알차게 잘 적립하고 계신가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연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톤업 패드.
1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1: 카페페 주문.
1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1: 카페페 주문.
1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영상을 찾아보는 게 저의 또 다른 재미 요소고요. 세 번째는 운전을 제가 하잖아요. 운전을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1번이랑 3번을 조합한 운전해서 빵 사러 가기. 이게 제 주말 루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여러분들의 재미 요소는 뭐예요? 궁금해요. 제가 또 우리 상하 가족분들의 재미 요소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이게 또 내가 몰랐던 이런 것도 있어.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20위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으로 시작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노래고요. 파워풀하고 에너지 넘치는 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부터 우리는.

제 동기랑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정은혜님, 2주 전에 에어컨 청소를 신청했는데 아직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해요.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빠른 걸까요? 맞아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을 갔는데 에어컨을 틀어두셨더라고요. 전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조금 더위를 좀 타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은혜님께서 이렇게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되시지 않을까요? 아, 에어컨 청소 해야 되는데. 아, 미뤄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에어컨 청소도 해야 되죠. 선풍기에 완전 먼지 쌓여있거든요, 제 방 선풍기. 선풍기 닦아야 되죠.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 아직 겨울옷도 안 넣었습니다.

오세요. 2997님께서는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랑 친하거든요. 내일 오랜만에 할머니 댁 가서 할머니랑 같이 잘 거예요. 올 할머니 냄새 빨리 맡고 싶어요. 그러셨군요. 아, 근데 진짜 얼마나 예쁠까? 손주를 보면 얼마나 예쁠까? 아, 난 딸도 없지만

0: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0: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오, 생각보다 굉장히 담담하게 예, 이별 후인데도 불구하고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You promised a lifetime. 첫 소절 찾아내셨죠? 당신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에 해당하는 가사였습니다.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You promised a lifetime. 당신은 평생을 약속했다. 라는 것이니까 아, 평생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의역하실 수 있을 거예요. But left in a moment. 하지만 뭐래요? 그 상대방이? 하지만 left in a moment. 한순간에 떠나버렸어요. 라는 말입니다. I wonder if you even think about me. 나를 생각하긴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라는 가사죠. I wonder if you even think about me. Throw me a lifeline. 네, 이어지는 소절인데요.

네, 이 부분은 특히 이 곡의 제목인 solo라는 단어도 여러 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Oh, why did you get me so high? 라고 했어요. Why did you get me so high?가 원래 문장이겠죠. Why did you get me so high? 당신은 왜 날 그렇게도 high라는 것을 여기서 그죠 행복하게 하는 거, 설레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당신은 왜 날 그렇게도 설레게 만들어 놓아서 To leave me so low, to leave me so low 라고 이어지는 가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Why did you A to B 라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편해요. Why did you A to B? 왜 A를 해서 결국 B하게 만든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Why did you get me so high to leave me so low?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당신은 왜 날 그렇게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서 결국 나를 너무도 낮게 바닥으로 내버려 두나요? 왜 나를 힘들게 만드나요? 그쵸? 그 다음에 to leave me so low. 결국 왜 나를 혼자 되게 남겨두나요? 이처럼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면서 해석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왜 날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이렇게 떠나버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냐라는 뜻이었습니다. Oh,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이 부분 들으셨죠? I was wasting my time.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Hoping you'd call. 당신이 연락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예, 명확하게 들리시죠? But you're so cold. 근데 당신은 so cold. 정말 차갑군요. Oh, why did you make me feel safe? Just to walk away, just to let me go. 자, 앞에서 이미 설명해 드린 구조가 지금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그쵸? Why did you A to B? 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Why did you make me feel safe? 당신은 왜 날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Just to walk away, just to let me go. 결국 떠나버린 건가요? 날 그냥 놓아버리려고. 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Oh, why'd you get me so high? To leave me so low, to leave me so low. 네, 이처럼 특히 to leave me so low 첫 번째 들린 부분에 so low 이 부분이거든요. 너무 low, L-O-W, 낮은, 낮게 라고 해석이 되는 철자였어요. 그리고 to leave me so low. 이 부분은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한 S-O-L-O, solo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발음이 동일하니까 이처럼 가사에 맞게 잘 버무려 놓은 게 느껴지네요. 특히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서 떠나버린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럼 이 곡 들어보시죠. Miles Smith의 solo.

0: call이라는 가사였습니다. I kept waiting for your call for nothing. 이 문장도 괜찮겠죠? For nothing이라는 것은 헛되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니까 헛되게 연락을 기다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두 번째, 너무 늦은 건가요?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세 번째,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은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새로운 코너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시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남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689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주말을 맞아 혼자 바다 보러 왔어요. 사실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울적했는데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니까 머리가 개운해지네요. 바닷바람만큼 시원한 이별 노래들, 오즈의 드라우닝, 안신의 이별 여행 들려주세요. 혹시 저처럼 이별하신 분이 있다면 이 노래들 들으시고 다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축하드려요. 5689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별이란 뭐다? 에, 물론 슬프지만.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 들으면 꿀맛

5689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더 좋은 사람, 더 5689님과 잘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별하신 분들 다들 슬퍼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5689님의 짝꿍 노래 들으면서 이 이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의 드라우닝 그리고 안신의 이별여행 듣고 올게요.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꽁스 811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35 평생 연하랑 사귀어본 적 없거든요. 연하가 남자로 느껴진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같은 동호회 3살 어린 친구를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누나라고 부를 때마다 제 심장이 요동쳐요. 아, 나 연하 좋아했네. 요즘 제가 즐겨듣는 연하남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데이식스 좋아합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에 이어서 인피니트의 내꺼하자 들려드렸습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0704님께서요.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을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 두 명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온 가족이 다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하는 나들이라 부모님도 아이들도 지금 완전 기분 업업업입니다.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 그 잠실에 있는 거 가시는 거예요? 오, 아니면은 그 어린이 대공원 거기도 있잖아요. 그죠? 놀이공원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전 놀이기구 아예 못타요. 놀이기구 특히 고소공포증도 있고요. 아, 바이킹도 진짜 싫어요. 근데 유일하게 탈 수 있는 게 그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정글 탐험보트 있거든요. 제가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재밌어요. 그런 류들. 네. 그리고 후름라이드 정도는 탈 수 있는데 막 그 엄청 이렇게 막 완전 슉슉슉슉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거는 절대 타지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 0704님 부모님이랑 아이 두 명까지 모시고 놀이공원 가신다고 하셨는데 재밌는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마돈나의 포미닛.

잔나비의 아름다운 꿈 듣고 오셨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291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맞아요. 특히 사회초년생 때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참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 저도 운 좋게 정말 많이 만났었어요. 특히 언니들

0: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마틴 스미스의 미쳤나봐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0: 서울킴의 가요광장.
1: 살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좋은 아침! 정식이가 정식으로 깨워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주제곡 정해드리면서 문 열어요. 오늘 주제곡 받으실 분 입장! 3316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유소 출근하며 식디 목소리와 함께 주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식디 평일이랑 주말 텐션이 달라요. 주말에도 들려주세요. 파이팅!

3316님의 오늘의 주제곡 태연의 위켄드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소개된 3316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매진님도 한산한 주말 아침 남양주 땡큐 70번 시내버스에서 열심히 핸들 돌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경옥 씨도 식디 저는 주차장 주말 알바 가며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1681님 주말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출근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또 5월이 또 세금 신고하는 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또 세금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혜진 씨도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늘도 웃상으로 손님들 대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주말 코너니만큼 또 편안하게 진행해야 할 때는 또 편안하게 가고 또 에너지 드려야 될 때는 에너지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주말에는 좀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채워지냐면요. 일부 사연 채우기, 여러분의 사연이 퀴즈가 됩니다. 문제만 들으면 누구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코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2부 드랍 더 신청곡. 지난 일주일 동안 도착한 신청곡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 KBS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라디오 콩은 무료입니다. 3, 4부 뮤직 업로드 플러스 서정민 기자님과 유기성 PD님이 함께합니다. 1004님께서 기자님 선곡 들으려고 주말에도 일찍 눈 떠요. 2196님, 유피디님 그냥 무지성 응원 가자! 이렇게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 중 더 마음에 드는 선곡에 많은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어쩔시궁님께서 식디, 아내가 집에서 빵을 굽는데 맛이 너무 없습니다. 빵집 안 가도 되고 좋지 않냐는데 팩트 날리면 삐질 것 같고 기분 좋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라고. 빵에 빠지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 빵은. 이 빵이 맛이 없는 건. 빵은 사실 되게 컴퓨터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율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시간이랑

FM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여행의 시작과 끝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 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루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3초

0: 안녕하세요. 광천걸 천장 어몽도입니다. 예. 아침 7시에 방송되는 조정식 FM 댕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씩씩함이 싹 올라오고 이제 빵 터지는 소리가 쫙 퍼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지만은 세 번 딱 세 번만 들으면은 식며든다는 아침 최적의 프로그램이 바로 FM 댕진이라는 말씀.
1: 즐거움만 취급하는 방송 매일 아침 7시 조정식의 FM 대행진
0: 조정식의 FM 대행진
1: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채우기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채우기 6041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는 남편이 이것이 뭔지 맞히는 문제였고요. 1번 망, 2번 흉, 3번 직캠 중에서 정답은 2번 흉이었습니다. 그래서 힌트송이 가슴 아파서 흉 가슴. 자, 오늘의 사연 채우기 퀴즈 정답자 추첨 통해서 10분 뽑았고요.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지금 주말 아침에 여러분은 뭘 하면서 FM대행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 알려주시고요. 보내주신 문자 모두 다음 주 이 시간 퀴즈 후보로 올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KBS 콩과 KBS 플러스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님께서 식디 아들 방 청소하다가 우연히 전 여친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다정하게 찍은 스티커 사진인데 이걸 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버리면 아들이 화낼까봐 다시 넣어놨거든요.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하네요. 그냥 제가 버리는 게 낫겠죠. 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왜? 이걸 왜 어머님이 버리세요? 야, 이거는 다 아드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에이. 그리고 어디 있었는데 바닥에 있었던 거 아니면 열어보지 마세요. 예, 그리고 방 청소도 해주지 마세요. 다 컸는데 뭐 방 청소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 전 여친 사진을 왜 어머님이 먼저 버리시고 그러면 아니 왜냐면 제가 걱정되는 게 두 분 또 이렇게 또 막 집에 고성 오갈까 봐 그냥 두십시오. 아드님이 알아서 하게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요. 2부 드랍 더 신청곡으로 오겠습니다.

0: 시간은 없으시죠?
1: 그렇단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볼륨만 높이면 여기가 바로 꽃길이니까요.
0: 그럼요. 오늘도 당신 곁에 가장 가까운 피크닉.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 매일 저녁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

초등학교 이후로 엄마가 신발을 빨아주신 적이 없어요. 아, 너무 부럽네. 네. 아무튼 그 어머님이 그 따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하얀 신발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가는 데마다 아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신청곡 다음 노래는요, 한미숙님입니다. 식디, 저희 아이는 평일에 등교 준비하면서 듣거든요. 퀴즈 고스톱 팔 때 스쿨버스가 오니까 퀴즈가 나오면 아 늦었다, 아 차 올 시간이다 그러면서 뛰어나가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아마 모두에게 이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진짜로 TV 유치원 하나 둘 셋 그 오프닝을 들으면서 출발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야 이게 이제 지금 어린이들에게 또 FM 대행진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아이유의 어젯밤 이야기 들을게요.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코리안 테라피
4: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 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 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 대행진.
6: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토요일 2부 드랍 더 신청곡.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남겨주신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자, 2부 끝곡은 박종병님 신청곡이고요. 식디, 저는 놓고 일할 때가 많아요. 한산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자, 에너지 넘치는 노래, 이 노래 같이 듣고 저는 3부 뮤직 업로드 플러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태현의 I love you 나갑니다.

0: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워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1: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2: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1: 비상등 켜고 비상등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고속도로 양양 쪽도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한강다리인 가양대교 북단 1, 2차로는 현재 마라톤 대회로 인해 차단된 상태입니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뭐가 어. 똑같아.
1: 아 이거 특유의 그 AZ 느낌, AZ 느낌이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노래 실력은 미지수. 그러나 목소리 장르만큼은 발라드가 확실합니다. 발라발라 유발라 FM 댕진 유기성 PD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발라드를 부르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유기성 PD입니다. 네.
1: 아, 뭐 그 우리 또 유기성 PD님 음성으로 아. 토요일 아침에 또 그 힐링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2: 아우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1: 자, 뭐 요즘 주말마다 날씨가 참 좋고요. 또 이런 계절에는 스포츠 경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오늘 주제를 소개.

0: 특이하다. 감독? 보통 선수를 꿈꾸는데.
1: 아, 선수는 사실 이게 타고난 그게 있잖아요. 그 신체.
0: 아니, 다시 태어나잖아요.
1: 다시 태어나도.
0: 이 신체요? 네.
1: 쉽지 않았겠다. 쉽지 않았겠다. 근데 감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 PD님 응원 문자 하나 읽어주십시오. 네.
1: 0285님. 유PD님의 느낌 충만, 감성 충만 선곡 너무 좋네요. 가끔 하시는 노래도 새롭고 신기해요. 역시 선곡 천재. 유기성 PD님 화이팅. 아,
0: 이 노래가 소개하면서 한 소절 정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밖에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아,
2: 눈치 보지 마십시오. 네. 이 시간만큼은 또 출연자잖아요. 네. 네.
0: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지금부터 이제 노래를 두 분이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분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네. 응원 점수가 포함됩니다. 하니까 예, 두 분의 노래를 듣고 이분의 선곡이 더 좋았다 하시면 두 분의 성함이나 직업을 넣어서 응원 이분 응원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의 첫 번째 선곡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1: 네,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0: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 다음 달 11일인데 정말 사실 월드컵 예전에 월드컵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좀 그쵸. 달아올랐는데 그쵸.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덜 뜨거운 감이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1: 그래도 이제 막상 한국팀 경기가 시작되잖아요. 다들 와서.
0: 월드컵은 달라요. 아, 시작되면 또 끌쳐 우리는.
1: 대한민국
0: 우리 머릿속에 2002년 월드컵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2: 월드컵은 다 봐요. 네.
1: 그래서 정말 뜨겁게 달아오리라 붉은 악마들이 끌어오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첫 곡은 월드컵 분위기를 좀 달아오르게 할 그런 노래를 골랐습니다. 아까 뭐 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 하면 역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죠. 그때 나온 월드컵 응원가 앨범이 이 구호가 생각날 거예요. 앨범 제목이 꿈은 이루어져. 아~ 자, 꿈하고 그다음 별표가 들어갔어. 별이
0: 펼쳐질 때
2: 3, 4위전이었나요?
0: 장난 아니었죠.
2: 4강이었나?
1: 4강이었던 것 같아요. 카드 섹션.
0: 독일이

0: 이제 아마 막상 시작하고 나면 이제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6강 진출했다고 막 해야 되는데 32강을 진출하느냐 마냐 이게 막 이제 계속 깔릴 거란 말이죠. 네. 헤드라인에 뭐 그러니까 32강부터 해서 경기 수가 많아진 만큼 아마 이번 월드컵 우리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1: 맞아요. 게임 수가 많아지니까
0: 네. 네 그만큼 더 즐거운 월드컵 기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1: 그러니까 YB 윤도현 씨도 역시 이제 네. 월드컵과 함께 또 어마어마한 전 국민적인 인기를 또 받게 됐었잖아요. 사실 월드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 그럼요.
1: 네 오피슨 코리아 듣고 2라운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BS, KBS, KBS 난 조정식.
4: 조정식의 FM대행진.
5: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기자님의 2라운드 선곡 소녀시대 힘내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PD님의 선곡 궁금해집니다. 어떤 곡입니까?
6: 스포츠 얘기하는데 제가 농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5: 그쵸.
6: 또 이번 주에 농구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엔 좀 농구 관련된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슈퍼팀이라고 하는 이제 KCC가 우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KBL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우승팀보다 사실 더 주목받았던 팀이 준우승한 팀. 네, 지금 이제 고향에 있는 고향 소너 스카이 거너스라는 팀이에요.
5: 네.
6: 이 팀의 에이스이자 정규리그 MVP 이정현 선수라고 있거든요. 이정현 선수의 응원과 같은 노래 가져왔습니다. 뉴진스의 하이보이고요. 중간에 이제 이정현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에에에에

0: 한 시절에 이제 두산도 한참 잘할 때 있었거든요.
1: 그쵸, 이제 두산이 정말 인기가 제일 많은 그쵸, 팀이 되던 시절이 또
0: 가면은 그 여성 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보면 두산의 안방마님 양이자면 양이자면서 여성 목소리가 가득 차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정수빈 선수 등등해서 그 시절 두산이었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냐 이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 지금 하나 이글스
2: 팬이었어요. 요즘은 하나 팬들이 엄청 많아요. 팬들
0: 정말 전국구예요. 이제는 전국구 그렇죠. 수준이 됐거든요. 이게 저희 둘째 아들이 하나 이글스 팬인데 이제 친구가 하나 이글스 팬이어서 여기도 하나 이글스 저희 집도 지금 어쩌다 보니까 막 하나 물품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 노래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유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운명처럼 찾아오는 그런 야구 인 것 같아요.
3: 이게 이제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야구 팀 응원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찾아올 네, 수가
0: 갑자기
3: 있습니다.
0: 찾아와요.
2: 그게 요즘 야구인 것 같아요.
0: 네. 어. 그래서 거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4: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야구 선곡으로 갑니다. 삼성의 응원가죠. 군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듣고요. 이어서 한화 팬들을 떠올리며 윤양기의 나는 행복합니다까지 듣겠습니다.

0: 어쨌든 지금도 응원가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1: 대학가요제 나올 때 신해철 씨는 이 노래가 이렇게 응원가로 많이 쓰일 줄 알았을까요?
0: 응원가라기보다는 욕심은 많이 했죠. 그때 뭐 건반이 막 3대인가 4대인가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야.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2: 작정하고 예. 대장 받으려고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0: 남들과 다르게 하겠다.
2: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용필, 가왕 조용필이 그쵸. 심사위원 단이었는데 네. 전주를 듣자마자 이건 대상이다.
0: 이게 대상이다. 딱 그 그렇게 유명하죠. 딱
2: 마음을 먹었다 그랬어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준비한 대결곡이 모두 소개됐고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승자가 결정될 텐데요. 아마 지금 뭐 준비한 두 곡을 듣다 보면 아마 운동화권 메고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0: 나가야 돼요.
1: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0: 이 빛나는 눈동자가
1: 눈동자에 너무
0: 아,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정민 기자님 왼쪽에 계시고 유희상 PD님 오른쪽에 계신데 오른쪽 뺨이 조금 더 붉어졌어요. 네.
2: 유희상 PD님 축하드리고요. 예. 승자는 마지막 곡 선곡할 수 있습니다.
1: 마지막 슛은 마지막 슛이
0: 봐봐요.

0: 몰입하셨네요 진짜.
1: 네, 두 분과 함께 다음 주에 만나요.
2: 빠빠이.
1: KBS 조정식 FM 대행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씩씩한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담대교부터도 밀려 지나고 이후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반대 잠실 방향은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상 하류 부근 주춤하다가 반포에서 성수대교까지도 서행하며 지납니다. 더 가서는 잠실철교 1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됐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도 서강대교 일대로 1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동작대교부터도 지체 서행합니다. 한편 마라톤 행사로 가양대교 북단 1, 2차로가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변북로 난지 나들목에서 증산로 월드컵 공원 방면 역시 양

0: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0: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